주파수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한 번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그러면 13개 지사 다 들으실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라는요. 전남 동부를 맞추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찬송가 가사 중에서 여러분들께 퀴즈 정답을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퀴즈 정답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땡땡을 다 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번호는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으로 함께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사랑의 뜨라니 풍성합니다. 9507 이봉진 집사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1등으로 문자 보내주셨고요. 7236님 1등으로 네 퀴즈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0782 황경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봉진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0027님 퀴즈 정답 네 맞춰주셨고요. 7376님도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772님은요 네 PD님 7월도 수고하셨습니다. 신청곡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또 4816님께서는 딸아이가 진급을 해서 축하해 주려고 강원도로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4816님 따님이 진급하셔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의 가정에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0027님은요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 생신 축하곡으로 이 찬양을 불러드렸던 곡이라고 하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생일 축하곡으로 불렀던 이 찬양. 이 찬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가사도 좀 꼭꼭 씹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방금 함께 나눈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는요. 다니엘 휘틀이라는 네 분이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한쪽 팔을 잃으셨고요. 포로가 된 비극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한 소년병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도 잘 몰랐던 성경을 읽어주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안다고 노래하는 게요. 바로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분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몰라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나눠볼까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도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도 나는 알 수 없도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는 알 수 없도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고요. 우리는 또 그 주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버전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금 활발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한희 사모님의 아 하나님의

네. 사랑의 트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는요, FM 97.5MHz, 여수 중계소는 92.9MHz 주파수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요, 이렇게 라디오 97.5, 92.9,

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버전, 저런 버전으로 한번 은혜 나눠봤습니다. 오늘 퀴즈를요, 우리의 모든 땡땡을 아시는 주님, 바로 이 찬송가 후렴 가사에서 드렸는데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땡땡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번이 문제, 2번이 성적, 3번이 형편, 4번이 사이즈였는데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9507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2402님은요. 내 모든 시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보기에 없었는데 네, 굉장히 창의적이십니다. 네, 9507님께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322님은 아유, 피디님, 더위가요? 오늘은 왠지 평안하네요. 라고 더위를 달관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6002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685님께서는요. 정답,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힘들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라고 하면서 알 수 없지만 또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 중에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언젠가 천국에 가면 꼭 하나님께 물어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 중에서는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신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신 경우도 계시는데요. 왜 그러셨는지는 이 땅에서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인생 끝까지 살다가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 답을 꼭 알게 될 거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 우리가 모든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 한곡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 일들, 형편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하며 그날 다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노래하는 찬양 계속 들려드릴게요. 우리 테너 배재철 교수님이 부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도 함께 듣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요. 행복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6230님 행복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휴가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휴가 오신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6230님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아드님 휴가 축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옷들 허시요. 극동방송 틀어부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1772님께서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참 많이 나오네요. 마음이 따스한 우리 PD님, 그래서 사랑의 뜰한인가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772님 감사드립니다. 9135님께서요.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울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찬양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9135님 멈출 수 없네. 지금 들려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어제 저녁에도요 저희가 7시에 맞춰서 진남 실내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준비할까 해서 땅밟기 기도회를 하면서 또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많이 살피고 왔는데요. 무슨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어린이 합창단이 온다는데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 정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여러분 전국 8도에 70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광복절을 기념해서 일제강점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복음통일 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찬양에 담아서, 네, 한 파트 파트별로 놀라운 장르로 여러분들께 선사할 것입니다. 어린이 700명이 올려드리는 환상적인 무대. 여러분 전국 8도에서요 버스를 전세 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포항 찍고 광주, 익산, 목포,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구경하러 오시거든요.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유 잘 몰라서 못 가시유 하고 안 오시면 되겠어요. 여수, 순천, 광양,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가처권에 계신 분들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꼭 환하게 맞아주시고요. 이 공연 볼 거라고 버스 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연이고요. 하지만 미리 신청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 방송이 귀에 들리신다면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문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셔서 바로 신청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4명 일단 신청하시고요. 그 안내문으로 이번 주 교회 가셔서 목사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가셔서 의논하셔가지고요. 단체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전에 알려드렸어요. 그 8월 13일 근처에 가서 마감이 됐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어머 저도 가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신청하실 수 있을 때 신청하셔야 됩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7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천국은 마치 들려드릴 텐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잖아요. 그것을 가지는 자, 침노하는 자가 가질 수 있잖아요. 8월 13일 천국 잔치. 여러분 지금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신청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보석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가져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공연입니다.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청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네, 함께 하신 찬양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멈출 수 없네. 이런 찬양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마지막 날 막 뛰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수련회 단골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다음 세대들에게 어찌하든지 믿음 하나 복음 하나 심으려고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 이 여름에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나라사랑축제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많이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 확실하게

심으실 수 있는 2026 나라사랑 축제. 단체 등록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61-650-3800번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후렴에 있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땡땡 아시는 주님 퀴즈로 냈었는데요. 네, 정답은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형편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황성주 생식에서 나오는 두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후에 선정되셨다고 개별 문자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사랑했더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인 대신 예수님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여행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0: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여수 성동교회 오명숙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접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의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그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너가

0: 마음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 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한 나의 기업으로 삼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첫째, 막힌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를 제안했어요. 27절과 28절을 보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이라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했지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어도 모세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지요. 앞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암몬과는 충돌 없이 지나왔지요. 그런데 시온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하게 치우치지 않고 공손히 대해도 결코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에돔이나 모압, 암몬처럼 성품 좋은 사람 밑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든 법이에요. 부드럽게 피하면 내 죄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이기는 싸움은 하나님이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시온 같은 직장 상사, 이해 안 되는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적용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완강하게 하셔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단지 그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완악한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복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막힌 환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1절에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거절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막힌 담이 구원의 통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길을 막는 시온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막힌 환경이 거룩한 기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둘째,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 평화 제의를 거절한 시온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먼저 싸움을 걸어요. 하지만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고 하지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4절은 거룩한 기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하지요. 내 안에 악한 습관과 중독, 세상 욕심, 이기심을 어린 싹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싶습니다.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시겠지? 요 작은 것 하나쯤이야 하며 남겨둔 그 작은 죄의 불씨가 결국은 내 영혼을 태우는 것이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 하나 때문에 도리어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큰 노략물처럼 아까워서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음란과 미움과 거짓말과 탐심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베어내는 심정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야 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드러낼 때 죄가 힘을 잃고 진멸됩니다. 반면 35절의 가축과 탈취물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 즉 가정과 직장과 재물 등은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진멸할 것과 소유로 삼을 것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있는 사람은 어느 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여기며 감사히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진멸하며 나아갔더니 36절에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고하지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을 진멸하면 아무리 높은 성읍도 취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높은 사람도 전도를 통해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고합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곳, 세상의 불법한 자리에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하셨듯 내 열심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멈추라 하신 경계에서 멈추는 것까지가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깝다고 핑계대며 아직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내 가시가 될수 있음을 아나요?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자꾸만 가고 싶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9번 이직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은 가지 않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지방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넥타이를 메고 수도권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입사한 지 1년 만에 외국계 IT 회사로 이직했어요. 3년 후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못살것 같은 조바심에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었지요. 그러고는 처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고자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도 한국에 돌아와 여러 번 이직하다 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번째 직장이에요. 9번 회사를 옮길 때마다 회사가 불리해서 상사가 비인격적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질서에 순종이 안 되었고 돈 욕심으로 잦은 이직을 한 거예요. 37절에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한 후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할수 없었다고 해요. 저는 제가 들어간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저의 교만과 욕심을 깨닫고 회개한 뒤 지금은 한 직장에서 9년째 근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학교와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내 욕심으로 정하려는 곳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회사 일이 힘들어도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큐티하며 아내와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을 딱 가로막은 억울하고 기막힌 환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구원의 무대입니다. 부드럽게 피하는 환경보다 나를 완악하게 막아서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도리어 이기는 싸움, 복된 환경이에요. 그러니 나를 막아선 사람을 탓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 아주 작은 죄까지 철저히 진멸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남겨둔 것이 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에는 결코 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거룩을 위한 연단임을 알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막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보면 원망하고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완고한 시온을 통해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0: 더 큰 구원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핑계로 여전히 내 속에 살려두고 싶은 음란과 돈 욕심과 이기심의 잔재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것들을 철저히 진멸하길 원합니다. 내 죄는 뼈저리게 도려내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서 자족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을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의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크리스천

0: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회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거든. 유혹에 넘어가거든.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이리 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내면에 밑변에 깔려있는 야심과 야욕, 욕심 이러한 것들이 늘 불릴듯 내 마음을 삶을 이렇게 휘저어 놓아요. 그 타오르는 제어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 그 기도거든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나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 이걸 인정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호기롭게.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심어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열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말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호기롭게 가장 먼저 장담을 했거든.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것도 고작 어린 여종의 한마디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리 생각했는지 몰라. 자신의 의지와 결기와 패기와 뚝심, 이거면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믿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베드로가 넘어지고 시험 든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후려칠 정도로 용기 있고 결기 있고 뚝심 있고 성깔이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란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의지나 혈기 폐기보다도 내 육신의 한계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어떤 열정적인 헌신의 도취가 돼가지고 나는 좀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만이 무너짐의 첫 번째 첫걸음이 됩니다. 베드로가 시험과 유혹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은 자신의 결기와 패기 뚝심을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인생 주어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어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요, 나요, 나요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이유는 나의 신앙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탁월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헌신, 나의 결기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내 선함과 의지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작은 시험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신앙은 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그만큼 하고 헌신을 그만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정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신앙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넓을 뿐만 아니라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 앞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들 선줄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베드로의 위대함은 처절한 실패로 끝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로 끝내지 않고 닭이 꼬꼬꼬 꼬끼오 꼬끼오 하고 세 번 울 때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자만했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왜 네가 연약하게 넘어지고 무너졌느냐고 탓하시거나 혼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견고함이 아닙니다. 단단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졌을 때 그 말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졌을 때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이 순종 테스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사 가장 깊은 곳,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았어요. 테스트 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와 베드로도 삶을 흔드는 결정적인 테스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겸손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를 합니다. 37개 교회 474명, 곡성 오상교회하고 곡성에 있는 흥복교회는 학생 2명씩만 보냅니다. 학생을 딱 2명씩만 보내요. 목사님이 못 오시고 애들을 이웃교회 차편에 태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쭉 보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사연을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큰 모 교회가 그 주간에, 이번 주 주간에 농촌 봉사활동, 농아를 오게 돼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들을 섬겨야만 될 상황이어서 애들만 보내게 됐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러셨어요. 익산에 있는 땡땡 모 교회는 3명이 오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세 아이들이 고2, 중3, 중1이에요. 성이 같아. 근데 목사님 성도 같아.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들 셋만 옆에 교회 익산 만수교회 차에다가 태워서 보내드릴 테니 왜 아버님도 같이 오시지, 목사님도 같이 오시지 왜 못 오시냐고 물었더니 농촌교회이다 보니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않으면 교회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들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오름교회가 농어촌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감사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내일 해오름에 옵니다. 청소년들을 좀 더 알뜰하게 살뜰하게 섬기기 위해서 월요일날 저녁은 치킨으로, 화요일날은 햄버거로 간식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부데이 봉투를 나눠드린 거잖아요. 한 사람이 몽땅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햄버거 하나라도, 치킨 한 마리라도 기부해서 아이들 먹이고 싶은 심정에 2만 원짜리 기부 봉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후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시험 들라고 하네, 이 넋두리 푸념 같은 이 푸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청소년 비전 캠프는 100% 무료로 하거든요. 우리 교회 재정 3,7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밤 500명 잡고 2만 5천 원짜리 치킨 140마리가 필요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500명 5천 원짜리 햄버거 500개가 필요합니다. 다 합치면 600만 원짜리, 600만 원이 별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간식비로. 제가 7월 12일 날 주일 날 주보에 간지로 그 기부해달라고 2만 원짜리 봉투 만들어달라고 넣어드렸는데 12일 그 주에 138만 원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우리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오늘 기부금 봉투가 몇 개 들어왔는지 제가 물었더니 9개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 교인 중에 한 분이 뭐 매일 여름성경학교와 비전캠프 목수로 매일매일 각각 만 원씩 헌금 봉투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이게 2만 원짜리 기부 봉투가 9개? 이게 뭐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박하고 짜신 분들이 아닌데 봉투 9개.
짜도

너무 짠 거예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무명이라서 그랬을까요? 이름 쓰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막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봉투 아홉 장의 분위기가 너무 쇠한 거야, 마음이.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시험 들라고 하네 그랬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제 마음이 한순간에 허해지면서 유혹, 템프테이션과 시험, 테스트가 뒤죽박죽이 제 마음을 뒤집어 헤집어 놓았어요. 목사도 한순간에 시험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시련과 유혹에서 2시간 만에 벗어났어요. 6시 13분에 회계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깜빡하고 사무실에 전달을 못했다고, 재정부실 캐비넷에 봉투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다 세어봤더니 그 주에 335만 원을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모아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짤 리가 없는데. 그리고 주중에도 한 70여만 원 모아주셔가지고 530여만 원이 모아진 겁니다. 오늘까지 하면 필요한 만큼 모아질 거라고 보고, 모아주신 돈 중에 아가페 합창단이 50만 원 치킨값으로 기부를 했어요. 원래는 100만 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합창단도 단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팀인데 저희들이 100만 원밖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50만 원만 해달라고 해서 아주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가 중학생인데 중간고사 때 수학시험을 시간이 짧아서 다 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수학시험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시간 내에 이 문제 다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지를 풀었어요. 1, 2, 3학년 전교 1등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햄버거 200개 100만 원 기부하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또 정중하게 50만 원 100개만 해주시라고. 100개만 받고 50만 원 헌금, 감사헌금 만들어가지고 중3짜리 아들 손에 쥐어주시라고. 그 나이에 50만 원 거액 헌금을 해보는 것도 신앙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600입니다. 이 600은 돈이 아니에요. 이 600은 햄버거도 아닙니다. 빵이 아니에요. 치킨,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희망을 모아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닭을 먹고 빵을 먹은, 치킨, 햄버거를 먹은 친구들이 모든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이 되는 그러한 간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찌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실은 가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가로 안에 있거든요. 왜 가로를 쳤을까요? 이건 원래 고대 사본 원본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어디까지 가르쳐줬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아멘을 덧댄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후대의 학자들이 오래된 고대 사본들을 수집하고 비교해서 번역한 책이잖아요. 그 고대 사본에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이 멋진 구절을 나중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를 했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역대기하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나라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를 했거든. 이 거룩

한 습관이 있어요. 모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구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고백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찬양을 더해 추가해서 보태놓은 게, 그래서 구분짓기 위해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고로 당당하고 기쁘게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에 더해진 아름다운 고백말입니다. 자, 다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재수 없는 일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정도 선에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기 한 마리 때려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는 순간에 엄청난 시험과 악으로부터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요. 알람이 깨우는데도 5분만 더. 그 순간에 우리는 게으름이라고는 악 말입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내 발등을 밟았네. 그리했을 때의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악 말입니다.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건너편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아주머니의 헤어스타일, 파마머리가 내 것보다 훨씬 고급져 보여. 그때 시샘의 악 말입니다. 밤 10시에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수고하고 애쓴 나를 위해서 배달 앱을 열어. 야식, 배민을 열게 만드는 야식의 유혹, 악. 이런 정도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만을 붙였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구어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이거 하나만큼은, 그 뜻이에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오직 이거 하나만큼은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다만이라고 하는 헬라 알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앞선 내용과 강하게 대비를 이루는, 강한 반전을 이루는 표현이 다만 이 뜻입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 않냐,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이 뭐 꽃길이 열리고 비단길이 열리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시험과 악에 깔려있는 길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 말입니다. 다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악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를 믿어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수의 진을 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공격에서도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만큼은 지켜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악하면 헬라어로 포네루 그러거든요. 이 포네루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 사탄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포네루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자를 찾는 영적 세력이잖아요. 포네루, 악한 자, 사탄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악 자체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악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성과 부패함을 포네루 그럽니다. 이 포네루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나 도덕성 가지고 사탄과 악 자체와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내면의 이기심과 악함이 톡 튀어져 나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헬라어로 리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단순히 도와주세요, 헬프미가 아니에요. 강한 손으로 끌어당겨 낚아채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수의 입을 벌리고 찢어가지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게 리사이예요. 다시 말하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 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수영 교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수영하라고, 아니면 수영 잘하는 법 유튜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직접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안고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악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죄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우리 안에 죄 속에 던져주셨거든. 건져내라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온갖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온갖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리. 이 기도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구원자들이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번 비전캠프에 참여하는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든 시험과 악으로 구원하여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모든 청소년들은 요 아래층에 다 앉힐 거거든요. 500명을. 2층은 비워둘 겁니다. 2층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오셔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귀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13절에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합시다. 아멘. 시험과 악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그 말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마무리예요. 최고의 찬양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번 얘기입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 나의 나라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든.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주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두 번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기도 뒤에 그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난 뒤에 모든 응답의 결과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권세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예, 풀의 꽃처럼 시들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영원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가 아버지 것이거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주고 뭘 심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 가지고 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 주기도문 가지고 외우는 걸로 끝내지 마라.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를 알려주는 그 사인 정도로 주기도문을 하지 마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기도문을 쫙 펼쳐라.

0: 그리고 주기도문적 신앙생활을 해라. 주기도문 같은 신앙생활. 그래서 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과 따뜻한 눈마주침을 하면서 하루를 살 때 일용할 양식이 생기고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에 빠지고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라. 그게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해우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우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북국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

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컨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잘 자라던 한 학생이 어느 날 간증문을 쓰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는가? 결국 간증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학생은 주일 예배 때만 잠시 기독교인일 뿐 다른 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점점 커지는 공허함 때문에 그는 다시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깨달아졌다고 해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 더러운 죄가 낱낱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구나. 그동안 나는 피해 다닌 거였어.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요. 그 후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옛날 간증문도 10년 방황 끝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라면서 7월 31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 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임을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찬양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목포 창조교회 서인성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창조교회 서인성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호남권 여수, 광주, 익산, 목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뵈요.
1: 네.
0: 많이 바쁘셨군요.
1: 네네.
0: 네, 이 더운 여름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 우리 호남권역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목사님 짧은 축복의 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드리면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테네레의 나무에 대해서 잠깐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400km 이상 되는 그 사막 가운데 딱 한 나무가 살아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인터넷에도 그런 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사는 이유는 뿌리를 깊숙하게 30m 이상 내려서 수맥에서 그 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뭐 시원한 에어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시원케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뜨거운 자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로 보내시거나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0: 이용하시고요. 또 직접 목소리로 기도사연 주실 분들은 061-284-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 문자 846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딸 지영이가 공무원 취업을 위해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아들 현욱이도 학업 계획을 잘 세우고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또한 남편 박정진의 건강과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사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반기 취업을 준비 중인데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사업터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온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8467님 남겨주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1: 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8467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또 주 안에서 응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8467번님 딸 지영이를 위해서 또 아들 현욱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들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8467번님 딸 지영 자매가 공무원 취업을 위해서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철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들 현욱 형제에도 학업과 계획을 잘 세우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편 분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또 사업장 태산산업위에 복을 닿아서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467번님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주일 예배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터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좋은 사업터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가정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여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응답의 비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8467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꼭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다음은 70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림프종이 의심되어 다음 주 월요일 진료를 합니다.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조직검사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엄마가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요. 또 숨이 차고 복수가 차는 증상이 딱 맞는 약물치료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1: 네.
0: 네,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7087님 네. 자주 보내주시는데 정말 네.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1: 아멘.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7087번님 엄마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간구합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날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되 먼저 우리 이 7087번님 두 분 또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게 하기도 하시고 또 죽이시도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7087번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7087님 부모님의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월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사연 주셨는데요. 참 귀한 마음이네요.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참 귀하십니다.
1: 네, 때로는 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0: 네.
1: 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길은 없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익명의 기도자를 또 축복합니다.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7살 딸 아이 또 남자 집사님 10월에 아내 되시는 또 집사님 췌장암으로 소천하고 또 현재 본인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 애동딸을 키우고 있는 이 아버지 장로님의 그 사업도 물려받아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집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7살 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내와 엄마가 없는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친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며 여름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주님.
1: 이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의 그 힘으로 꼭 힘내어서 승리하시길 후배 집사님 가정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21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교회 이미진 권사입니다. 요즘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는 8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목포 창조교회에서 열리는 마마클럽 목포 연합기도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목포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0: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네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시네요.
1: 네, 우리 네. 교회 권사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지난달부터 우리 목포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마클럽 기도회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네. 도시연합기도운동이고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 46개 도시에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화순에서도

0: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목포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있는데요. 이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면 가정도 살고 우리의 심령도 살고 아멘.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혼자 기도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도의 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 46개 지역에서 마르다처럼 섬기며 마리아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는 어머니 여성 연합 기도회 그리고 도시 연합 기도 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창조교회에서 열리는 목포마마클럽 연합기도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기독군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독군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기도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포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사라져가는 기도의 자리인데 정말 창조교회에서 열리는 그 어머니의 연합 기도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 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직접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목포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문자인 샵 069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찬양으로 쉬어갈게요. 최유정이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아멘. 네, 귀한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바로 사연 나누도록 할게요. 69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새가족 등록하고 타지역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출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땡볕 더위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안전하게 일하게 하시고 집에 내려올 때라도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아, 등록하신 게 어디예요, 목사님?
1: 네네. 그것도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요.
0: 네.
1: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925번님 남편이 새가족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는데 타지역에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땡볕 더위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낮에는 주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6925번님 남편에게도 하나님 그 땡볕 더위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0: 아멘.
1: 또 때로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남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집에 내려올 때라도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6925번님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남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 남편 가장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0: 주님.
1: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정말 삶의 현장, 땡볕 더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6925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삶 속에서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구름기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귀한 남편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00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현재 직장 생활을 8월에 마무리합니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9월부터 새로 옮겨갈 직장에서 좋은 아이들과 학부모님, 신실한 동료들을 만나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소서. 또한 사랑하는 신랑이 정년퇴직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회사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퇴직 후에 거쳐

0: 저와 새로운 삶의 터전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8월까지 마무리하셨는데 그동안도 네. 수고하셨고 네. 또 새로운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네.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3일길 앞서 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0031번님 이제 현재 직장 생활을 8월에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9월부터 새로 옮겨갈 직장에서 또 좋은 아이들과 학부모님 또 신실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일터에서 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에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감당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 정년 퇴직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회사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0: 주님.
1: 퇴직 후에 남편의 거처와 새로운 삶의 터전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718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늘 극동형제 7살 생일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며 말씀으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1: 네.
0: 극동 형제 7살. 아, 너무 귀엽고 깜찍한데요.
1: 네.
0: 네.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7189번님 우리 극동 형제 7살 예. 예,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 극동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 키가 자라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극동이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었으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말씀으로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0: 아멘.
1: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또한 복을 받고 형통함을 받는 요셉과 같은 그런 극동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0: 주님.
1: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극동이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로 서 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이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말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극동 형제 정말 생일 축하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으니까 더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65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위 신광교회 김금숙 집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전북대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암투병 중이시라 몸이 많이 약하십니다. 주님께서 수술 시간 내내 의사선생님 손을 붙들어주셔서 수술이 깨끗이 되어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잘 회복하시도록 김금숙 집사님과 함께 해주소서 소망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암투병 중이신데 또 목 디스크 수술까지 잘 받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0: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위 신강교회 김근숙 집사님, 오늘 오후 3시에 전북대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실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먼저 만져주옵시고, 암 투병 중이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김근숙 집사님 얼음 만져 주옵시고 수술 이후에 온전하게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수술 시간 내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우들 위해도 함께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육체적 질고 가운데 계시는 김금숙 집사님을 위해서 그 수술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6567님의 사연 함께 나눴고요. 다음 사연 이어갑니다. 717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 신성교회에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에서 라파 의료 선교단이 오셔서 무료로 한방 치과 미용으로 이웃을 섬겨주십니다. 의료진의 손길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참 온 마을이 들썩들썩 하겠네요.
0: 네, 무더운 네, 날씨인데 참 귀한 사역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겠습니다.
1: 네. 네,
0: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신성교회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 라파 의료 선교단을 통하여서 무료로 한방 치과 또 미용 이웃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들의 그 섬김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또 섬김을 받는 이웃 또 어르신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또 이와 같이 의료단으로 또 미용단으로 섬기는 그 모든 섬긴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1: 주님,
0: 그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생업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의료진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버지,
0: 그 마을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복된 잔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철 많은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1: 주님,
0: 마음복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의 사연 함께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목포창조교회 서인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송예민,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모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 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전남 동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축제를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축제를 기점으로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물결이 강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초교파 목회 전문 종합지 월간 목회가 1976년 창간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월간 목회는 오는 8월 1일자로 282면 규모의 통권 600호 기념 확장판을 발행하고 창간 50주년 기획 한국교회 목회 백서 9번째 주제로 행정 특집을 다뤘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신동식 목사를 비롯한 7명의 필진이 참여해 투명한 재정 운영과 수평적 소통을 위한 강소 목회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 표창 등 3차례 정부 포상을 받은 월간 목회는 5,500여 교회 배포와 함께 해외 배송 강화를 위한 PDF 에디션을 선보이며 지면을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전임 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교단과 노회가 함께 보충하는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월평균 기본 사례비가 140만 원 수준인 현재 교단 단독 목회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충형 참여소득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용택 목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기준선으로 삼아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차액을 분담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노회 운영을 포함한 대책안을 오는 9월 제111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 홍대 인근 클럽 지하에서 청년 복음화를 목표로 개척한 뉴송처치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중심교회에서 전세대 지역교회로 영역을 넓히는 뉴송처치의 사역 현장을

0: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마포구 뉴송처치는 성도 99%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젊은 교회로 지하 클럽 공간의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최근 가좌역 인근 식자재마트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2: 이 서울의 홍대라고 하는 이 변방과 같은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0: 3개월 만에 청년 성도들이 적금과 주식을 정리하며 9억여 원을 모아 예배당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송 처치는 500석 규모의 대예배당과 소그룹실, 자모실, 카페 등을 갖추고 청년 중심의 유기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작년 소그룹과 지역 섬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준 줄 믿습니다.
0: 남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육해 전국과 세계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2: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스포츠 복지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포천시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3일 경기도 포천 축구공원에서 제3회 GBC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주민 축구동호회 15개 팀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교회 의료선교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동진료와 50여 명 규모의 임의용 뷰티 봉사가 함께 기획됐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이주민 섬김을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포천 지역 이주민 교회와 협력해 대회 이후에도 신앙적 유대를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락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영락교회에 도착해 행정목사와 당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기쁘며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부모가 6.25 전쟁 직후 월남한 이북 출신으로 원래 집안이 영락교회 교인이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5도, 광양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3: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제주도에는 오름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검은오름 일대를 재정비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을 일정 부분 베어냈더니 숲이 더욱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970년대에 국가 주도의 조림 사업이 실시돼서 울창한 삼나무 숲을 조성했는데 그 숲이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서 제주 고유의 식생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 심어진 나무들을 적당히 베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었더니 제주 고유의 식생이 회복되고 숲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베어지고 자리를 내어주자 그곳에 햇빛이 풍부하게 비춰지고 키가 작은 식생의 발달도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삼나무 숲처럼 비워내는 재정비가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인데요. 주변 정리를 단순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고정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4편에서 말한 내용과 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며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긴박한 간섭과 역사, 그야말로 기묘한 섭리의 손길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진짜 길을 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날 때도 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를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로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뭐 찬송가가 꼭
0: 네.
1: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뭐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건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 또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7: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여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해.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달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계획이 참 많습니다. 떠날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넣어보면 어떨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계획도 좋고 뭐 여행 계획도 좋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획 하나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여름은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7월의 마지막 금요일 또 썸머 스페셜로 믿음도 또 웃음도 찬양도 가득한 오후 함께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감사로 나아가는 찬송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살기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확실히 안 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붙잡고 오늘도 이어갔으면 좋겠고, 7월 31일입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일. 이제 8월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뭐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너무 일찍 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8월이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옮기는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스푼을 한 숟가락 또 옮기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함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0688님 의정부에서 또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0782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흥 날씨는 어떠신지요? 네, 많이 더우실 것 같습니다.

0: 저희는 자세하게 볼 수는 없어서 얼핏 보다가 어머 40도라는 이런 좀 충격적인 그 기온을 보면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조심을 해야겠다, 건강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온열 질환자 이신 분들 정말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수분 충분한 수분 섭취 또 물을 자주 마셔주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였습니까는 퀴즈 문제도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고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죠. 이 시간도 함께 말씀과 관련된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좀 재밌는 퀴즈의 내용을 갖고 왔어요. 어쩌면은 좀 우리도 웃을 법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는 퀴즈 문제인데요.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 사라가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 너는 복덩이야, 뭐 이런 이름을 지으면 좋겠는데, 예, 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이삭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지를 오늘 함께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기적이죠. 우리 삶이 정말 일어난다면 아무도 우리도 뭐 사라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무도 그런 감사의 마음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힌트는 좀 미리 좀 드리고 있고요. 자, 퀴즈 문제 보기 드립니다. 1번 평안, 2번 웃음, 3번 기쁨, 4번 감사. 자,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사라가 아들을 낳고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죠. 이 이삭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번 보기 1번 평안, 2번 웃음, 3번 기쁨, 4번 감사.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되게 오늘 정답처럼 네,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고요. 어쩌면 사라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 울려지는 동안 또 정답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함께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 힘으로 뭔가

0: 뭔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는 건 우리 주님의 은혜. 진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라 할까요? 이제 7월 31일이 지나가니까 이젠 가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나요? 뭐 좀 가을 이야기하기엔 좀 너무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 시간이 그만큼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 온 것 뭐라 할까요? 여름의 그 중간에 있는 거죠. 딱 중복이 얼마 전에 지나갔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이 지나면 또 선선한 바람들이 서서히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더위도 잘 우리가 이겨내고 언젠가는 시원한 날씨가 올 겁니다. 그날까지 잘 또 견디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모슈 폐쇄 기간 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부천 더드림교회 엄요환 목사님, 엄요환 목사님은 탈북민 목회자입니다. 탈북민 목회자 한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또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감사해서 내 자신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민족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또 이렇게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목회하시는 우리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 탈북민 목회자입니다. 탈북민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특별히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후 또 그 과정까지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갖고 또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데 우리 엄유한 목사님의 칼럼도 오늘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정직이 평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일상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거짓과 타협이 더 빠른 성공을 가져다준다고 말하고 작은 거짓말은 지혜라고 포장되며 부정직이 능력인 것처럼 인정받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직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직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닌 평생을 결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 중에서 가장 거짓이 없는 신하와 자기 딸과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여러 신하들에게 씨앗을 주고 두 달 동안 정성껏 키운 사람에게 상금과 함께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나누어준 씨앗을 화분에 심고 싹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지 않자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른 씨앗을 심고 두 달 뒤에 예쁜 꽃이 열린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은 아름다운 꽃을 담은 화분을 가지고 온 신하들을 꾸중하고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신하에게 정직함을 칭찬하면서 자기 딸과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0: 여러분, 거짓은 잠시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정직은 평생의 신뢰를 쌓고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되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칼럼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6분 26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생방송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계 초까지 지나가는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만큼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문자 참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방송의 장점은 우리 방송의 실시간으로 이게 조금의 딜레이도 없는 이 제가 입을 벌리는 순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귀에는 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큰 장점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함께 이 시간 2시에 2시가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뭐 쉬고 싶지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지치는 시간이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서 그렇지만 제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 충만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과 찬송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 역할입니다. 오늘 찬송가로 함께하면서 앞서 들으신 찬송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죄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힘찬 찬송가로 함께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계속 제가 아시겠지만 찬송가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찬송이 많이 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듯하여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함께 할까요? 오늘 퀴즈 문제 성경 말씀이 있는 퀴즈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도 많이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은근히 딱 말씀을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연약함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장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아브라함의 삶 속에 펼쳐졌던 또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아내, 믿음의 사람의 아내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이렇게 살짝 비웃는 듯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례가 웃었느니라는 말씀 좀 그런 말씀이 오고 가죠. 아무튼 이 사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적 속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을 사라가 얼마나 본인도 웃겼는지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뭘까를 퀴즈로 냈습니다. 보기 중에 있는데요. 보기 1번 평안, 2번 웃음, 3번 기쁨, 4번 감사. 이 사라가 어떤 여잔지를 알게 되면은 보기 중에서 충분히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라가 아들을 낳고 붙인 이름 이삭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평안, 2번 웃음, 3번 기쁨, 4번 감사. 보기 중에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 있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이 번호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고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에 왔습니까? 2시에 오시게 되면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찬송과 함께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힘있는 힘찬 찬송으로 또 함께합니다.

네,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문자를 제가 소개를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잠깐이라도 그래도 나누면서 올려주신 글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9396님께서도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리고 0688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 2시 왔습니다. 그리고 829님도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2482님께서도 어답으로 함께 하셨지만 어답으로 올려주셨지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기회에 한번 알아가는 거죠. 사라가 지은 이삭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잘못 올려주셨는데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발표할 시간이고요. 근데 잘못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9908님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웃음 정답 함께 하시면서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짓는 것이 그것이지요. 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니까 선물이 안 갈 수가 없죠. 네, 선물 우리 9908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26님께서도 무더위로 더 은혜로 잘 견디게 하소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아, 특별히 1204님께서는 또 방금 전에 또 새싹으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답은 2번입니다. 웃음 운전 중에 예, 듣고 있다고 신나는 찬송가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더워서 시원한 청량수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또 선물을 안 보내줄 수가 없죠. 우리 1204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제 마음은 우리 오늘 정답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오늘의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9908님과 1204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110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반갑습니다. 아, 천사가 아들을 낳을 때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웃었다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6230님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쾌청한 여름 날씨 무더운 날씨지만 이것 또한 감사. 네 그렇죠. 오늘 주제가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우리 심령은 날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라가 웃었는데요. 이 웃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에이 뭐 진짜? 뭔가 이렇게 비웃는 듯한 우리들의 삶이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삶, 연약함인 거죠.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끝 찬양으로 제가 선곡한 찬양인데요. 그날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리라. 이 찬양으로 이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많은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 외의 성도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헬라인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헬라인도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첫째는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환란 중에도 전도하는 교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는데 그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우리 주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최초의 전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것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전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첫째는 환난 중에도 전도하는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0: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믿을 것이고 멸망할 자들은 미련하게 되어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첫째는 환난 중에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진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인도 복음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으면 무조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의 손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예수님을 전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전했더니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여 큰 부흥하는 교회가 큰 부흥하는 가정이 큰 부흥하는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환난 중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럴 때 큰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내일이면 8월. 자,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마지막인 느낌. 네, 즐거운 금요일. 자, 7월을 아쉽게 떠나보내지만 즐거운 금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아주 덥습니다. 휴가철,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철, 도전하기 좋은 날, 금요일 도전하기 좋은 날,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들과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새끼라 또 극동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지금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역에서 원래 듣던 그 문자로 보내면 안 돼요. 샵 1069 이쪽으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도전하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요. 여기서는 제가 탁 눈에 띄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은 땡땡땡 이러면 이제 딩동댕입니다. 그럼 좋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찬양을 골라놨어요. 이미 골라놨습니다. 지금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제가 좀 골라놨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야.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여름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 마구잡이로 제가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면 제가 바로 앞부분 그 찬양을 부르면 바로 이어서 뭐 여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바로 찬양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받아치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자, 어떤 분하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보내신 이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자,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한번. 3431. 3431번님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위대하고
1: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0: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주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3431번님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네.
0: 자,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한가요? 소개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1: 목포 은세대교회 김인실 권사입니다.
0: 김은실 권사님.
1: 인이요.
0: 김인실 권사님.
1: 네.
0: 저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네. 김인실 권사님. 목포 온세대교회.
1: 예. 네.
0: 야, 교회 이름도 좋고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1: 한 5년 정도?
0: 5년?
1: 예. 네.
0: 새끼라 5년 됐는데?
1: 그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동방송을 들었거든요.
0: 국동방송 들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1: 예, 꼭 전화 한 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0: 이야.
1: 저희 형부가
0: 예.

0: 그 역,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잘 하시잖아요.
1: 아유, 저는 그분은 옆에.
0: 방송이에요,
1: 예.
0: 진짜.
1: 이렇게 또 새끼라고 5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주셨고,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셨네요. 우리 아까 권사님? 김인실 권사님. 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옆에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이야, 얼마나 또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 일 하고 나서.
0: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매주, 매일 들으면서 거의 제가 이 시간에는
1: 네.
0: 차를 운전 중이거나
1: 네.
0: 듣고 있거든요.
1: 그렇구나.
0: 아예.
1: 문자도 가끔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퀴즈 참여라든지.
0: 저 좀 몇 번 눌렀어요.
1: 아,
0: 예전에 목포 영성교회에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나도 언젠가 되겠다고 오늘은.
1: 오늘은 작정을 하신 거야, 오늘은. 1번으로 보냈거든, 1번.
0: 아, 그래요?
1: 예.
0: 왠지 느낌이 될 것 같았어요.
1: 와, 오늘은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보내셨던 것 같아.
0: 아, 그래요?
1: 야.
0: 저희도 수련회 중이거든요.
1: 수련회 중이에요? 어디에서 수련회 중입니까?
0: 중고등부인데 저희는 광주에서.
1: 광주에서?
0: 해요. 예.
1: 지금 광주 따라간 거예요?
0: 예, 따라갔죠.
1: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듣다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0: 지금 쉬는 시간이고.
1: 쉬는 시간에.
0: 하니까.
1: 이야.
0: 나와서 방송 듣다가.
1: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0: 교사.
1: 교사로 또, 교사로 예. 가셨는데도 그 사이에 또 새끼라를 또 들으시고, 도전을 예. 1번으로 하시고, 야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다.
0: 감사하죠.
1: 야 권사님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0: 그냥 저는 열무김치 주세요.
1: 오, 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0: 제가 감사하죠.
1: 앞으로 건강하시고 앞으로 네. 더 용기 내셔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이 새끼라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전두의 도구로 꼭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국동방송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입니다. 예전에 네. 이 중고등부 네. 수련회나 권사님이 네.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을 때 지금 아이들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0: 네.
1: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0: 네.
1: 막 율동하면서.
0: 예, 지금도 많이 불러요.
1: 지금도 많이 불러요. 그럼 이번 예. 수련회 때 이거 한번 애들하고 한번 율동하면서 한번 하세요. 예,
0: 네,
1: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온세대교회 목포의 온세대교회 다니시는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김인실 권사님. 전국에 지금 퍼지네. 와, 예,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 도전 찬양 금요일에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마음은 또 시원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 모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

0: 0669번으로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문자창 보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요. 받으시면 바로 학교 종이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받아서 조금만 부르셔도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 많은 분들 여전히 도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자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수련회 때 불렀던 곡들 6427번님께 도전장 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대전 도안교회 섬기고 네. 있는 김영옥 집사입니다.
0: 김영옥 집사님.
1: 네.
0: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 맞죠?
1: 맞습니다.
0: 네. 아우, 저도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 예.
1: 네.
0: 금방 뭐 설교 편집도 해봤습니다. 예, 설교 편집도 아, 많이 해봤거든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옥 집사님. 예. 뭐 하시다가 영, 지금 영,
1: 예. 옥입니다.
0: 옥, 예. 김연옥 옥이요. 집사님. 옥.
1: 네.
0: 예. 예. 지금 뭐 하시다가 도전을 하셨어요?
1: 지금 잠깐 병원 왔다가
0: 네네.
1: 오는 길에
0: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1: 아니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0: 병원 이제 막 도착했어요. 왜 본인 네. 지금 어디 좀 안 좋으세요?
1: 아 저번 주에 식중독 걸렸다가
0: 아
1: 오늘 피검사 바로
0: 식중독 먹을 걸 좀 네. 지금 이게 더운 날이어가지고
1: 네.
0: 먹을 걸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네, 아닙니다.
0: 자, 새결안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1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0: 1년 정도? 극동방송을 네. 1년 들으셨어요? 아니면
1: 아니요,
0: 듣다가?
1: 극동방송은 오. 제가 차 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15년.
0: 오래되셨구나.
1: 네.
0: 우리 대전극동방송 10년 네. 넘게 애청자로 네. 있다가 1년 동안 이제 새결안도 들으시고.
1: 네.
0: 자, 오늘 처음으로 저하고 통화됐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항상 우리 이제 방학생들하고 대부분 통화하다가 오늘 이렇게 통화가 그렇죠. 드디어 됐네요. 사연이랑 가끔 보내보셨어요?
1: 예, 대전 극동방송에는 예.
0: 아니, 새끼라에, 새끼라에.
1: 새끼라에는 한번
0: 한번 보냈었어요.
1: 방학생들만 예. 해주셔서.
0: 예, 그러게요.
1: 연결을 못했어요.
0: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도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 정말 네. 잘하셨고.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세요? 이제 1년 정도 들으셨는데, 새끼라.
1: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천주교 신자분인데
0: 예.
1: 이 새깨라를 추천해 주셨다고 한
0: 맞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 열심히 듣다가 무교 네. 종교 없는 친구한테 야 너 새끼라 한번 들어봐라
1: 네네
0: 그래서 그 무교 분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교회를 다니게끔 지금 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 아,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0: 참, 예.
1: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쩌면 마음에 울림이 또
0: 예.
1: 있어서.
0: 네네.
1: 또 종교를 그러니까. 다름에도 불구함에 또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0: 참, 이단에 있다가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 방송 듣고 다시 귀한 교회에 가신 분들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네. 참 예,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살짝 아우 나도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자 그렇지만 오늘은 또 6427번님에게 또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떤 선물을 또 드리면 좋을까요? 기억나는 선물.
1: 소곱창 정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0: 예예
1: 식중독 한번 걸리고 나서
0: 자 오늘 솔직히 제가 선물이 네. 오늘 살짝 한정적인데 이번 주 이제 네. 나갔기 때문에
1: 네.
0: 자 제가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강화성 네.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그다음에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

0: 기술에서 커피
1: 네.
0: 그리고 오지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AN 화장품 여기서 골라주시면 좋겠는데
1: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1: 네.
0: 골라주셨으면 했는데
1: 네,
0: 근데
1: 아,
0: 이것도 매워요
1: 네. 네,
0: 이것도 매우니까
1: 알아서 잘
0: 다
1: 조절해서
0: 낫고
1: 먹겠습니다.
0: 나서 드셔야 됩니다 예, 다 낫고
1: 감사합니다.
0: 나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 네.
0: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1: 아, 네, 뭐, 처가집이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장인 장모님이,
0: 예.
1: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장인
1: 기도하고
0: 장모님이
1: 있는데.
0: 믿음이 없으세요?
1: 네네.
0: 아, 장인 장모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1: 커피 좋아하시죠?
0: 좋아하세요?
1: 보내주시면 잘
0: 그러면 제가
1: 전달하겠습니다.
0: 커피를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커피
1: 맞습니다.
0: 들고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나 방송 탔다고 그렇게
1: 네.
0: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장인 장모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1: 아, 네.
0: 좋죠?
1: 감사합니다.
0: 예.
1: 좋죠.
0: 자,
1: 네.
0: 장인 장모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한번 연습 삼아서
1: 네.
0: 메시지 한번 보내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1: 네.
0: 하면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1: 장모님, 항상 아기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죽어서도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천국에서 또 행복한 날을 꿈꾸면서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0: 네, 나중에
1: 네.
0: 진짜 그거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아, 죄송해요. 아직 안 끝났군요.
1: 예,
0: 예.
1: 끝났습니다.
0: 아, 끝났어요? 예.
1: 네, 다 했습니다.
0: 사랑합니다. 뭐 그거 하려고 한게또 아니에요? 예?
1: 사랑합니다.
0: 예. 자, 우리
1: 예.
0: 6427번님, 우리 대전 도안교회 김현옥 집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0: 돈으로도 못
1: 못
0: 가요.
1: 가요, 하나님
0: 그렇죠,
1: 나라.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믿음으로만 갈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착한 이라고 이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도전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 제가 바로 여기서 전화를 드려서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지금 다 다니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부르면 이어서 찬양 부르는 분 선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2분 한번 해봐야겠네요. 2분 한번. 자, 어린이 찬양, 여름성경학교 찬양.

0: 예, 여보세요?
1: 왕, 왕, 왕, 왕. 아. 왕, 왕, 왕, 왕.
0: 모르겠습니다.
1: 공, 공, 공, 공. 자, 한 번만 더. 왕, 왕, 왕, 왕, 나는?
0: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1: 아유,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0: 네.
1: 아, 아쉽네요. 아,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자, 아시는 분 도전! 샵 1069번. 도전! 자, 이분. 한번 다시. 다른 분. 다른 분.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여름성경학교 때. 자, 5073번님.
2: 여보세요?
1: 왕, 왕, 왕, 왕.
2: 나는 왕자다.
1: 공, 공, 공, 공.
2: 나는 공주다.
1: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오. 자, 혹시.
2: 네, 전남 담양입니다.
1: 담양. 어,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네요. 뭐 하시다가, 지금?
2: 어, 신랑 자동차.
1: 네.
2: AS 받으러 왔는데 서비스 센터 앉아있다가.
1: 예. 서비스 센터 지금도 앉아있습니까?
2: 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1: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2: 네네.
1: 그러면 지금 차 안에서 남편이 옆에 운전 중? 예?
2: 아니, 이제 서비스 센터 왔어요. 그럼 대기실.
1: 대기실.
2: 네.
1: 전남 담양.
2: 네.
1: 대나무 중록원.
2: 네.
1: 떡갈비. 그쵸?
2: 그러지요.
1: 예, 예, 예. 오, 언제부터 이 극동방송은 들으셨나요?
2: 어, 극동방송은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 네. 눈만 뜨면 따가지고 이제 여러, 계속 듣고 있어요.
1: 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2: 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1: 어, 그래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2: 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개척에서 오셨거든요.
1: 네네.
2: 어, 그래서 지금은 40년? 40년.
1: 어, 그래요.
2: 네.
1: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소개할 수 있어요?
2: 네, 전남 담양에 있는 소망교회 유현복 목사님.
1: 유현복 목사님, 담양 소망교회.
2: 네.
1: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2: 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골 교회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1: 예.
2: 우리 항상 목사님 사랑으로 크는 교회예요.
1: 네네.
2: 할머님들과 함께 지내고 장애인도 그냥 우리 시각 장애인분도 계시는데 그냥 가족같이 그냥 하나 된 교회.
1: 그래요.
2: 네.
1: 남편도 가족도 다 지금 교회 잘 섬기고 계시나요?
2: 그럼요. 딸내미가 반주하고.
1: 딸내미가 반주하고.
2: 성가대도 하고.
1: 성가대도 하고.
2: 네.
1: 온 가족이 교회 일꾼으로 네. 다니고 계시는군요.
2: 네.
1: 야, 정말 감사합니다. 새끼라인에 이렇게 사연들 몇 번 보내보셨어요?
2: 처음이에요.
1: 처음이에요? 야, 처음 도전했는데 어떻게 탁, 예. 오늘 보니까.
2: 혹시나 해서 도전 눌러봤는데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1: 아니,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100번째 이렇게 보낸 도전자에게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2: 예.
1: 와.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2: 어. 하나님 은혜대로 그냥 아무거나.
1: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그 다음에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2: 화장품 할까요?
1: 화장품. 그래요, 화장품. 화장품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김치를 교회에다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2: 감사하죠. 어, 감사하죠.
1: 그쵸? 예.
2: 네.
1: 그래서.
2: 네, 감사하죠.
1: 예. 주일에 점심에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 네.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2: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공공공공
2: 나는 공주다.
1: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고맙습니다.
2: 할렐루야. 아멘.

0: 이야, 왕자 공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노아 퀴즈 앨범에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3시 28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들, 제가 마구잡이로 전화해서 살짝 불러가지고 이어서 부르는 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자,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한번 써주십시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 안다 하시는 분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여름성경학교 가봤거든, 수련회도 가봤거든, 아, 그분들 다 알만한 노래잖아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옆에다가 교회를 현재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까지 그 한 문자에 써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생도 환영입니다.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방학 무교생은 거의 뭐 거의 99% 당첨 선물 확률이 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지,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도전을 할지. 아, 간절한 도전. 쉬워요, 쉬워. 쉽습니다. 아, 도전을 못 받으시네요. 아, 도전을 못 받으십니다. 0419번님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 방학생이 왔습니다. 방학생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1175 1175 1175
1: 여보세요?
0: 싹트네.
1: 네?
0: 싹트네.
1: 뭐했어요?
0: 싹트네.
1: 싹트네. 싹이 터졌네.
0: 아이고 왜 아까워. 아까워요.
1: 아까워요?
0: 예, 아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1: 네.
0: 제가 또 룰이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방학생은 제가 방송 끝나면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해요. 자, 방학생, 무교생들 도전하면 이렇게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맞춰야 돼요. 맞춰야 선물을 드립니다.

0: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쉬운 건데 누구의 도전을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도전 3787번님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1: 보세요.
0: 싹 트네.
1: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0: 할렐루야.
1: 싹 트네. 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상황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지금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인지는 헷갈리네요. 네? 자, 일단 아이 나오세요. 아이.
1: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0: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맞춘 건가요, 일단?
1: 네,
0: 엄마가 되게 애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군요.
1: 맞아요. 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0: 예.
1: 삼형제를 키우고,
0: 예.
1: 또 뱃속에 아기를 또 품고 있는
0: 와,
1: 엄마입니다.
0: 지금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운전 중이세요?
1: 네.
0: 그러면은 위험해요.
1: 잠시만요.
0: 자,
1: 네,
0: 정차해야
1: 정차를
0: 됩니다.
1: 할게요. 네.
0: 자, 3787번님. 지금
1: 네,
0: 네,
1: 정차했어요.
0: 정차하셨습니까? 뱃속에
1: 네.
0: 아기가 있고 또 지금 아이가 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옆에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카시트에
1: 네, 카시트에 있어요.
0: 있고.
1: 네.
0: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1: 아이 병원에 갔다가
0: 네.
1: 집으로 돌아오는
0: 집으로 돌아오는
1: 길이었는데.
0: 길에.
1: 네.
0: 와, 삼형제?
1: 네, 삼형제가 있고, 네, 넷째 이제 아직 뱃속에 있어요.
0: 남자만 셋이요?
1: 남자만 이제 넷이요.
0: 사형제
1: 네.
0: 성별이 나왔습니까?
1: 네,
0: 와,
1: 나왔습니다.
0: 지금 그러면 큰애가 몇 살인 거예요?
1: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가 3살, 이제 태어나면 네, 1살 이렇게 된
0: 7531.
1: 거죠. 네, 맞습니다.
0: 우리 애국자 3787번님 대단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그 지금 목소리는 밝아요, 또. 와.
1: 네.
0: 오늘 도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은요?
1: 언제부터는 항상 극동 방송을 항상 계속 틀어놔가지고,
0: 그래요.
1: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냥 될까 하고 그냥 문자를
0: 야, 이게 보니까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1: 보냈는데, 네. 네.
0: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맞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0: 그러니까.
1: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0: 네.
1: 지금 되게 소천을 하셨는데,
0: 예.
1: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정말 틀어놓으셨었거든요.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똑같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항상, 106.9인데, 그
0: 이야.
1: 정도로 틀어놓고
0: 우리
1: 있어요.
0: 3787번님은 네 번째니까 지금, 예? 정말 오래 계속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겠네요.
1: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알아요. 새끼라도 알고.
0: 로고송도 알고.
1: 그리고 이제 도중에 나오는 광고 CM송도 다 외우고
0: 와,
1: 있고.
0: 그렇구나. 서울 어디에 계세요? 섬기는 뭐 거주하는 데랑 섬기는 교회랑 소개할 수 있어요?
1: 여기 반포 쪽에 있고요.
0: 네.
1: 저희 혹시 저는 여기 신반포 교회에 있거든요.
0: 신반포 교회 섬기고
1: 네.
0: 계시는군요. 자, 이게 참 정신없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아이 세
1: 그럼요.
0: 명과 또 임신한 가운데서도 남편이 잘 도와주시나요?
1: 네,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내 아이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네네.
0: 애기 한명 키우면서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와. 앞으로 진짜 방학하지 말고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예배 잘 들으시는 우리 3787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네,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뭐가 있나요?
0: 자, 오늘
1: 네.
0: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커피 세트, 쭈꾸미 세트, 화장품,
1: 저 커피 할게요.
0: 커피. 그러면은 우리 3787번님께 드립 커피도 드리고 더치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1: 와.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예, 우리 남편에게 또 부모님께도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탔던 거 얘기 좀
1: 네,
0: 해 주시고, 예. 아,
1: 알겠습니다.
0: 그래. 아이들에게 계속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과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의 마음, 예, 계속해서 복음의 싹이 탁탁 텄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할렐루야.
0: 싹 트네, 떠요.
1: 맞아요. 네,
0: 내 마음의
1: 감사합니다.
0: 사랑이. 고맙습니다.

0: 싹트네 싹터요. 참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참석해 본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를 쉬고 있는 분 계시죠? 있죠?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방학. 아니면 무교. 학교 방학 말고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 있잖아요. 도전이라고 쓰고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분 살짝 미소를 지어가면서 아 나도 이거 가는데 하는 분 분명히 있죠. 자, 샵 1069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보낼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두 글자 신앙의 방학 무교 이렇게 꼭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바로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왔어. 할렐루야 왔어요. 자. 제발 맞춰주세요. 네. 제발 맞추세요. 진짜 쉬운 걸로 해야지.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한번 해야지.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나 못 맞히면 어떻게 하나. 자 운전 중이십니까? 운전 중이에요? 0822번님?
1: 지금 제 정차하려고요.
0: 아 정차하십시오. 예.
1: 네.
0: 아유 맞춰주셔서 감사하네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지금도 찬송가에 있는데 자 끝번호 0821번님께서 도전 방학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가 제가 전화했는데 아 맞춰주셨습니다.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정차했습니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아 다시 한번
0: 어느 지역이에요?
1: 아 서울입니다.
0: 서울 어디요?
1: 서울 관악구입니다.
0: 관악구 네. 지금 도전하면서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몇 년 지금 방학 중인 거예요? 교회?

0: 아, 네? 교회는 다니고 있어. 아, 방학이 그 뜻이었구나.
1: 오늘 아니, 처음 들으셨어요, 이 방송?
0: 네? 네, 저는 이 시간대에는 업무 중이어서 아, 좀 듣기가 힘든데.
1: 그래서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
0: 아닙니다.
1: 아, 그냥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냈구나.
0: 네, 아, 그 방학을 보낸 이유를 제가 못 들었어요.
1: 신앙의 방학인 중,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아, 괜찮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물.
0: 네.
1: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선물 받고, 네. 이제 이 시간대도 네. 극동방송 꼭 많이 들어주십시오.
0: 네, 자주 듣겠습니다.
1: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열무, 순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중에서 고르신다면요?
0: 쭈꾸미?
1: 쭈꾸미. 알겠습니다. 네. 쭈꾸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아, 신앙의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 듣기 전에 듣기 전에 다른 분 아우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네요.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어. 이제 끝날 쯤 되니까 미리미리 좀 주시면 참 좋은데. 자, 2분. 자, 2분 먼저 해야겠네. 0347.
2: 네, 여보세요.
1: 해 뜨는데. 해 뜨는 해 뜨는 데부터
2: 나는 기뻐요.
1: 해 뜨는데 아 이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불러봤다고. 해 뜨는데부터
2: 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 옆에 사람 없어요?
3: 옆에 사람 없어요?
2: 옆에 사람 있어요.
1: 그럼 알려주면 좋은데.
3: 알려주면 좋은데.
2: 뭐야, 여러분?
1: 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3: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2: 네.
1: 보니까 운전 중이셔서 어차피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이분. 운전 중에, 운전 중. 자, 다른 분. 뒤늦게 지금 방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같은 문제로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 여보세요.
1: 해 뜨는 데부터
4: 해 지는 데까지.
1: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네요. 교회 방학생 맞아요?
4: 네 맞아요.
1: 아유 그렇구나. 이거 쉽잖아요, 그렇죠?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4: 네네.
1: 두 손 들고 왼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지고 율동해봤죠.
4: 네.
1: 율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몇 년 방학이에요, 지금?
4: 한 10년?
1: 10년 방학?
4: 네.
1: 10년 방학이어도 이 곡은 율동이랑 다 생각나잖아요.
4: 네, 맞습니다.
1: 그때 추억들 생각나고.
4: 네.
1: 어느 지역이세요?
4: 경기도 파주요.
1: 파주. 네. 오늘 문자 처음 주셨네요?
4: 네,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1: 처음 들었고, 아니. 처음 지금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오늘 네. 처음 듣게 된 거예요?
4: 아니 차를 탔는데 그게 자동으로
1: 갑자기 나왔어요.
4: 네.
1: 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 이게 아, 우연이 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도전 찬양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교회 쉬고 있는 분 제가 간절히 지금 찾고 싶었거든요.
4: 네.
1: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찾게 해 주시네. 지금 정차했나요?
4: 네.
1: 정차했어요?
4: 아, 네. 네.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가고 있어요.
1: 아, 지금 주차장. 자, 네. 지금 시간이 생방송 중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4: 네.
1: 이제 딱 주차를 일단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1: 예, 일단은 주차 됐습니까?
4: 아, 네.
1: 주차 됐으면 우리 파주의 0627번님 10년 방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0627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계획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간신히 결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4: 네네.
1: 하나님께는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4: 네.
1: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0: 이게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아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1: 네.
0: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1: 네.
0: 커피
1: 네.
0: 쭈꾸미 화장품
1: 네. 네.
0: 여기서 어떤 거?
1: 네,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쭈꾸미 자 쭈꾸미로 쭈꾸미에다가 방학생이니까 네. 커피까지 드릴게요. 커피까지.
1: 감사합니다.
0: 우리 프로그램은 방학생을 되게 우대하거든요.
1: 예. 네. 아, 정말요?
0: 예.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로 네.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저 따라서 짧은 기도예요.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0627번님 파주에서 10년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나요?
1: 아니요.
0: 이사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파주에 또 이사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
1: 네.
0: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강한 사인 메시지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네. 아유,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우연히 맞춰진 그 주파수 106.9.
1: 네.
0: 앞으로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들으시면 더 좋고.
1: 네.
0: 그렇죠. 예,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앞으로 찬양하는 우리 062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도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복된 주말 주일 8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과 리니압 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현재 200여 국이 각각 다른 정치 형태의 국가를 건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수용한 나라들도 있고 그것을 전면 거부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도 있고 불교 국가, 회교 국가도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각각 다른 민족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전쟁과 긴장, 반목과 갈등 또 화해를 반복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권익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세상 나라들은 대포도 쏘고 폭탄도 던지는 등 피를 흘리는 것을 사양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지상 나라들은 한마디로 사람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사람들이 이합 집산을 거듭하며 세운 것이 국가라는 것이며 사람들이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한 개인의 행불행이 사람을 잘 만나고 못 만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국가도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야 흥성하고 재평하게

0: 불행하게도 포악한 독재자나 탐욕의 눈이 어두운 정치가나 전쟁과 같은 통치자를 만나면 그 국가와 백성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국 가운데 이상 국가나 절대 행복을 누리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가라 하더라도 상대적 부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있을 뿐 절대적 평화나 행복이나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본문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보다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왕이나 대통령은 절대자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수록 세상 나라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는 통치자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나라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선진화된 나라를 꼽는다면 영국이나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세상 나라들이기 때문에 잡음이 있고 모순이 있으며 부정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도 불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행사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 누구도 권력을 엿보고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집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 사랑과 희망과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심령과 가정, 국가와 세계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도시 가운데 베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니스는 물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베니스의 구시가지에 가면 한숨의 다리라는 게 있답니다. 그 다리 이쪽 끝에 재판소이고 저쪽 끝은 감옥입니다. 즉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 감옥으로 갈 때요. 모든 희망을 버리고 한숨을 쉬며 건너간다고 해서 그 다리 이름을 한숨의 다리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시인 다한테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한숨의 다리를 건너 감옥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감옥문 위에 써있는 글귀를 보았답니다. 그것은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희망을 버려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단테가 특사로 풀려난 뒤에 쓴 작품이 신곡입니다.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 지옥편의 그 문구, 즉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경기, 김포, 이천, 용인 남부, 인천, 강화, 전남, 해남 남부, 전북, 임실, 제주, 제주시 서부, 제주시 북부, 서귀포시 중산간, 충남, 아산, 홍성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평화와 사랑과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일 때 평화와 희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국가 예산을 국방비로 쓸 필요도 없으며 피 흘리는 살상도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닻을 내리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야 합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했으며 시편 68편 30절에 보면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6편 3절에서는 전쟁을 깨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노사, 학원, 정치, 교육,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주셔서 막고 꺾고 흩고 깨치고 조성하신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정권의 경우는 더 짧습니다. 권벌 10년이라는 옛말처럼 몇백 년씩 동일한 정권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의 경우도 정황과 당략과 역사의 변동

0: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본문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회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나라만 믿고 믿던 사람이 방향을 확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믿고 세상 조건들을 왕처럼 떠받들고 타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의인은 들어갈 수 없지만 회개한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 여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핍박 때문에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눈치 보느라 떳떳하게 헌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에게 천국은 조건을 갖춰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예수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정황을 뭐라고 설명하기조차 두렵고 걱정스러운 형편입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오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절대 통치자시라고 고백하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 9장 메대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원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71회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72회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환상의 내용은 주로 이방인들과 관련된
계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하게도 9장에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20에서 27절 70일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는 환상 이전에 다니엘의 기도가 묘사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참된 기도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족의 죄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수치스러운 역사적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악이 처리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7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입니다.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와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유사점을 비교해보고 가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에 에스라 회개 자세는 옷을 찢고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을 고백합니다. 열조 때부터 죄가 비롯된 것을 고백하고 땅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를 어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3절에서 19절은 다니엘의 회개 자세는 금식과 죄를 무릅쓰는 것이고 죄의 고백은 범죄, 배역, 행악, 반역 등의 고백입니다. 열조의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다니엘은 수욕이 열조에게로 돌아온다고 고백하며 총체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3절에서 6절 배역한 세대일수록 참된 회개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에 입각하여 징계를 시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죄악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전역은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도적의 소굴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수르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진정한 회개만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회복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7절에서 14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거듭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당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모세 율법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게 되는 삶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할 때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잘 설명해주는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에서 27절 70일의 환상입니다. 20에서 23절 70일의 환상이 계시되기 전에 다니엘과 가브리엘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70일의 구체적인 환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시함으로써 포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70일의 환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한글 개역의 70

0: 60일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70주간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70의 7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70이라는 숫자보다 7이라는 숫자에 강조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서는 70이라는 숫자를 형용사처럼 7이라는 명사 뒤에 배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강조점을 70이 아니라 7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7에 대한 해석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는 본문 자체가 환상이라는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의미하기보다 이런 상징성을 두고 있는 이 의미는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490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고레스 원년부터 제2성전의 건축까지 기간으로 보고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를 생각할 때보다 이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희년이란 7년이 7번 지나서 임하는 해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종을 해방시키며 모든 것을 속량해 줍니다. 그러므로 70일의 마지막 해는 모든 것에 걸쳐서 가장 최대의 안식일이요 모든 종류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메시아적 사역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성입니다. 첫째, 24절 메시아 시대에 있을 소극적인 측면들로 여기서는 허물이 차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는 세 가지 측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둘째, 24절 메시아 시대에 있을 적극적인 측면들로 메시아 시대에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의가 가능한 것이다 해석할 수 있고 이상과 같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됐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루었던 그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신명기 6장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들여지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예배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세워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이구나.

밤, 금요일 밤, 새벽 예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100마디 말보다 내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쉐마 교육과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매일 신앙으로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슬비에 젖어드듯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 사람인데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깨어있는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은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이 노래합니다.

찬양의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블루그래스 브레스렌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합시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모습만 서 있는 유다 백성,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0: 순천 씨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들이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여수 성동교회 오명숙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접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의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0: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그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신 하나님,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전남 동부 땅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과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훗날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명의 합창단 단원,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마음,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공연으로 더욱 믿음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

정윤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 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쿠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아침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직장에 출근합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똑같이 나이를 들면 몸이 늙고 병에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해 줍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과 16절을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진짜 소속은 어디인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16절도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세상이 아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소속은 어디일까요? 세상이 아니면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가 속한 진짜 소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요 전혀 다른 소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하시는가?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생각할 때 도피를 떠올립니다. 세상과 땀을 완전히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자기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은 그와 같은 나약한 도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순투성이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에 남겨두시기를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뭐 했다고 합니까? 보내었고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듭나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파송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지워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내가 파송받았으니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내며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도성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다니엘과 다니엘 새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소년들을 불러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왕이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 상에 올라온 음식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는가? 라고 선포하고 광야로 가버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죄악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 머무르면서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늘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 1장 8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뜻을 정하고 여전히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만큼은 세상 문화에 팔아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사람인데 그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싸운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요. 그 다니엘을 보고 감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도피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며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룩의 실제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 그 힘,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나요? 진리입니다. 진리.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요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무엇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은 오직 한 곳,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고백했던 말을 잘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맞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성경뿐입니다. 66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뿐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 뉴스를 들려줍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러므로 악착같이 불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아.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성공을 거두어서 네 인생 즐겨.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뉴스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전혀 펼쳐보지도 아니하고 한 구절의 성경도 한 주간 살면서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방송이 들려주는 그 거짓 뉴스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 버텨낼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면 교회 이곳저곳 화단을 살핍니다. 참 잡초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이는 대로 잡초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줘요. 근데 참 너무 이상해요. 잡초를 뽑고 뽑고 또 뽑는데 돌아서면 또 잡초가 있어요. 깨끗하게 뽑았어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봐봅니다. 그 자리에 또 잡초가 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화단과 같은 존재구나. 죄악의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는 그 장소가 내 내면이구나. 뽑았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뽑았어요. 또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뽑았어요. 예배 시간에 뽑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루라도 방치해 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죄악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내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화단과 같아요.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죄악의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그러면 내 내면에 있는 잡초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있는 잡초를 뽑아줍니다. 내 내면을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하기까지 하며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고요? 판단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독보서처럼 끊임없이 도단하는 죄악의 잡초들을 보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의 잡초들을 뽑아주고 수술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을 잡수셨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다 해도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드셔보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유튜브 먼저 보지 말고 핸드폰 먼저 꺼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두주자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외침이 이신칭의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이 짧은 한마디를 선포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이신칭의에 교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또 의롭게 되려면 내가 고행을 쌓아야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내가 의롭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끊임없이 고행을 쌓는 삶을 삽니다.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로 올라가는 돌 계단이 28개였다고 그래요.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얼마나 피범벅이 됐겠어요. 그렇게 고행을 쌓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28

8개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피범벅이 되고 그렇게 고행을 쌓고 종교적 행위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죄로 인한 두려움이 가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펴서 읽는 중에 한 구절에 그의 시선이 딱 멈추죠.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고행이 아니었구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구나. 오직 믿음뿐이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포했던 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로 종교개혁을 성공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마틴 루터가 계속 이신칭의 교리를 선포하면서 지역지역마다 다니는데 얼마나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카톨릭 사람들은 싫어했겠어요. 그래서요 마틴 루터를 잡아옵니다. 황제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합니다. 네가 주장했던 그 말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너를 화형대에 올려서 화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요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런 말을 루터는 남깁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수많은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루터 양심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양심을 사로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사로잡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항상 곁에 두시고 시간만 되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면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죄악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 살면서도 거룩을 지켜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0: 원수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지만 마귀는요, 잠도 안 자요.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거짓 뉴스를 들려주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음성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 나오죠. 모든 다른 것 기구들은 방어용입니다.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검이에요, 검.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밀려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밀려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으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국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 빛된교회 김시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극동방송이 준비하는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행사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새로워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분열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합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참석자가 기쁨으로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 복음의 기쁨이 전해지며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도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보듬고 계십니다. 그 보듬으시는 주의 강한 팔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네. 어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박상규의 음성으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함께 하셨고요. GM 코러스의 내 이름 아시죠?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그 보듬는 은혜가 있으셨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에도 지나간 달에 대한 이 감사에서 비롯되는 기대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 세 곡의 영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빛 되신 주, 또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Say I Do, 애비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죠.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은혜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시리즈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 10화 마지막 순서입니다. 죄인이 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 FEBC 1회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 10화 죄인이 변하여

달지엘 벙커와 애니 앨러스 벙커. 이 부부는 파란 많은 조선 역사 속에 살아온 대표적 선교사였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고종의 악완파천.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운 한민족의 고난상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또한 독립협회 운동과 독립문 건립, 독립신문 창간에도 함께하며 민권운동의 동역자이자 후원자가 됐다. 그는 서재필, 윤치호 같은 지도자들과 뜻을 같이 한 동지였고 배재학당의 강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동지들과 제자들이 학생운동과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다 체포돼 줄줄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된다.

0: 외부인 출입 금지요. 돌아가시오.
1: 내 제자들이 안에 갇혀있다 들었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게 해주시오.
0: 종교에는 더욱 안 됩니다.
1: 교사로서 온 겁니다. 배제학당에서 가르치고 있어. 달제일 벙커라고 합니다.
2: 얼굴만 보고 음식 조금만 나눠주고 나올게요. 여기 이건 간수님 것도 조금 쌓았어요.
0: 어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분 성의를 봐서 잠깐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다녀오시오.
3: 간수의 안내로 감옥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창살 안으로 죄수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악취와 곰팡이 냄새,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댄 몸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1: 이렇게 참혹하다니. 헬러스, 괜히 오자고 했나 봐.
2: 저 사람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어쩌죠?
4: 선생님, 저 혹시 기억하세요? 정동학당에 잠시 갔었던 적이 있는데.
2: 어머, 여기엔 어쩌다가.
0: 아는 사람이요?
2: 네, 네.
4: 다행히 알아보시네요. 혹시 먹을 것 좀 있나요?
2: 잠시만, 여기 조금 챙겨왔어.
4: 저, 나도 내가 먼저 가잖아. 저리 꺼져.
5: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자리로 다 들어와라. 얼음물 확 뿌리기 전.
2: 조금씩 모두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어요.
4: 선생님, 혹시 책 같은 건 없나요? 가만히 앉아서 벙하게 보내는 게 지옥 같아요.
1: 아, 책도 못 읽나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6: 아줌마, 그 가져온 빵 주머니 좀 털어봐요. 저 불쌍해서 좀 줘요. 네?

0: 말도 안 돼. 제자들이 이런 곳에 있다니. 당장 거제할 거야. 최소한의 인권도 없이. 이게 뭐야?
1: 일단 고문부터 막아야 돼요.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0: 그래, 맞아. 그게 우선이겠어.

0: 벙커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옥의 참상을 알렸다. 구문과 굶주림, 썩어가는 옷가지들. 이야기를 전해들은 선교사들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벙커는 정부 당국의 관리를 찾아간다.
1: 외국인이 괜히 우리 사정을 오해하셔서 좀 곤란합니다만.
2: 오해라고요?
1: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거.
2: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인데 죄수들은 맨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요. 그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1: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죠. 그들이 입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2: 역시 말로 안 통하는군요. 여기 선교사들의 서명입니다.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선교회와 각국 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감옥의 참상을 그대로 전할 예정입니다.
1: 아, 뭐랴. 일단 위에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0: 벙커의 요청은 파격이었다. 고문 폐지, 음식과 의복의 차입, 그리고 책을 읽을 자유. 그의 명성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일본 정부는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벙커에게 자유롭게 감옥을 드나들 수 있는 특별 허가권을 내준다.
2: 오늘은 옷가지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왔어요. 필요하신 분 조용히 손들어 주시겠어요?
3: 나요? 근데 이거 어디서 구해오는 겁니까?
2: 선교사들과 여러 교회에서 모아주신 겁니다.
3: 이건 외국 사모님이 입으시던 옷이었나 본데. 따뜻하다.
4: 미국에서 가져온 옷들도 있을 거예요. 자, 좀 두꺼운 건 나이 많으신 분들 먼저 챙겨주세요.
5: 이거 잊으셨는 줄 알았는데.
2: 학생 주려고 일부러 챙겨온 책이에요. 참, 앞으로 자유롭게 독서도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5: 다행이다. 배운 내용 다 잊어버릴까봐 걱정했거든요.
0: 벙커 부부는 옷과 음식뿐 아니라 기도와 예배도 드렸다. 차츰 감옥 안에 울리는 말씀과 기도 소리, 또 찬양 소리에 회심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5: 처음엔 화가 치밀었죠.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이렇게 갇혀서 사람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세상인가 싶었죠. 그런데 주신 말씀을 읽다 보니 내가 이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이 자유한 게 맞나요?
6: 상황은 변한 게 없지. 그런데 네 마음은 어떠니? 예전과 같니?
5: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6: 네가 여기서도 자유를 느꼈다면 이미 마음은 감옥을 벗어난 거야.
5: 그런 거군요.
7: 나는 글씨도 잘 모르고 평생 남을 속여왔거든. 그래서 여기 끌려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아, 근데 저 선생님들이 자꾸 들어와서 뭔가를 주네. 어? 이런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사람이었구나 싶더라니까.
2: 그럼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죠. 그 사실은 당신의 죄도 이 창살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사실입니다.
0: 그렇게 옥중에서 예배가 시작됐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고관 출신의 양반과 선비들 중 많은 수가 옥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차츰 굶주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신음만 가득했던 곳에 찬송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감옥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1: 사실 처음엔 못마땅했었습니다. 외국인이 감옥을 들락거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덕분에 요즘 죄수관리도 편해졌습니다.
2: 그래요?
1: 전엔 하루가 멀다고 싸움에 자해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일이 하다 했는데 요즘은 큰 사고가 줄었습니다. 시찰을 나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조용히 책 읽거나 찬송하고 있고.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겐 너무 이득입니다. 보고서 쓸 일도 덜하고 쓸데없이 힘쓸 일도 필요 없고 덕분에 윗선에선 괜히 우리를 나무랄 일도 줄었고요.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제가 한건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으로 본 것뿐입니다.
2: 한성 감옥은 여전히 좁고 어둡고 습했다. 쇠창살도 곰팡이 냄새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방울 떨어지자 그곳에는 전에 없던 소리가 울려 퍼졌다.
3: 선생님이 좀 늦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찬송부터 시작할까요?
4: 그러지 뭐. 아이고, 그나마 멀쩡한 건 목청밖에 없는데. 주님, 내 목소리 잘 들으셔. 알겠죠?

0: 여보, 저 소리 들려요? 찬송 소리예요.
1: 그러네요. 우리 잠시 듣고 갑시다. 서두를 필요 없겠네요.
0: 아, 자꾸 눈물 나.
1: 찬양이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네요.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안 그래요?
0: 그럼요. 하나님 외에는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1: 우리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오,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름다운 찬양 소리 위에 벙커 선교사 부부의 감사 기도가 울려진다.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의 울림이 감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FEBC 1회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10화 죄인이 변하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0: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오늘따라 이 스포츠를 듣는데 마음이 더 벅차오르네요. 네, 아, 이 스포츠의 삐지만큼이나 웅장하고 또 감동적이고 은혜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그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또 몸짓과 감동적인 영상으로 그려내는 그런 귀한 공연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함께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나라사랑축제 실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자들의 행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서울 은현교회 그레이스 힐 워십 앨범 중에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92강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 부흥운동 이야기입니다. 이용도는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출생하지요. 모친의 병약한 체질이 그 아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감리교 교단신학교 협성신학 재학 시절에 각혈을 하니까 휴양차 귀향을 합니다. 고향의 작은 교회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목이 모여 눈물만 흘렸는데도 온 성도가 감동받습니다. 1928년 목사 임직 받고 목회가 시작되죠. 밤을 지새우고 열정적으로

0: 기도한 이영도의 기도, 한국교회 신비주의 부흥의 불소세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객관적인 진리 기범이 되는 성경적 경전을 뛰어넘는 급진적인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장로교총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1933년 휴직 정직 처분을 받고 그해 10월 2일 33세 나이에 소천합니다. 그의 신비주의 문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굴욕을 자신의 고난에 동일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뭐였는가? 이것은 바로 그 시대 한국교회와 민족사회가 혹독한 일제의 신학 탄압을 받았던 소위 한풀이 신앙 의식이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는 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영적 이해력이에요. 영적 이해력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 자신과 타인과 주어진 상황을 깊이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좋아야지만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듭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졸업장에서 오지 않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야지만이 내 삶이 건강한 삶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틀을 바꾸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 프레임이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무더운 여름날 기도의 열기를 더할 때에 주어진 인생길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이해도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저마다의 골방에서 밤낮으로 새벽으로 그 하나님의 주를 붙들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셨던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0: 해야 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0: 아멘.
1: 아멘.
0: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정말로 잘난 형님 압살롬도 왕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또 능력 있는 아도니아 형님도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솔로몬은 거의 끝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왕이 된이 솔로몬이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5살만 되어도 집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 훨씬 더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이 문을 지나고 가면 무엇이 나오고, 또저 문을 지나고 가면 어머니가 있고, 또 절로 가면 아버지가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작은 아이보다 못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연줄도 없습니다. 저는 가방끈도 짧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세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치적인 역량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 둘씩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막대한 이 왕으로서의 무게가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은 잘 잤을 것 같으세요? 밤에 잠을 잘못 잤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고, 또 정치 혈안들을 잘 풀어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것이죠. 또 대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외교를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이런 통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은 필수적이에요. 백성과 나라와 열방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왕에게 필요한 필수 덕목입니다.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듣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치우침 없이 이해하는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재판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또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의 더큰 다스림을 인정하는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 사역자 중에 송경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을 만드셨어요. 은혜, 행복, 감사, 이런 곡입니다. 저는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름만 보고 여성인 줄 알았어요. 남성이었더라고요. 송경민 목사님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송경민 목사님은 자신의 한계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깊이 이해할 때는 언제인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직면할 때, 내삶 속에 결핍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죠.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답니다. 단칸방에

그래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아닌데 무엇보다도 그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고 해요. 이 외로움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성장할 때 등이 널찍한 아버지

0: 아버지 스라에스카야지만이 아들들의 그 마음이 균형감 있게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 송경민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부재 없이 아버지 부재로 인한 마음의 깊은 외로움, 그 외로움을 가지고 성장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환경이나 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대요. 그 어머니께서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으니 음악을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송경민 목사님은 기도실에서 눈물로 하늘 아버지를 독대했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사랑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시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늘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으로 그 삶을 지켜주시고 길러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결핍과 한계 상황을 불편하는 대신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곡조를 만들고 가사를 써서 우리가 때 되면은 이 송경민 목사님이 찬양한 만드신 은혜 찬양, 행복 찬양, 감사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내면의 은혜를 받잖아요. 송경민 목사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깊이를, 영적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영적인 눈의 시각이 바뀔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감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은혜의 삶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상황의 참된 의미를 관통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0: 아멘.
1: 아멘.
0: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능력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영적 혼란 속에서 진리를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분별력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갈까? 저 방향으로 갈까? 기도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이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테나는 견고하게 서 있을까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에 안테나가 휘어지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안테나는 어떻게 서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면은 먼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진리 사이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또 우선순위를 정의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급한 일들 바라보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을 분별해내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이 분별력을 얻게 되면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 사탄 마귀는 속임수와 유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올무도 함정도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어요.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 분별

0: 특별히 내는 영적 파워를 얻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아멘.
0: 백성들의 그 삶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쩌면 위기 가운데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된 절실한 문제입니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분별력이에요. 위기와 혼돈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야지만이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로마입니다. 대제국 로마예요. 황제 숭배가 최고의 가치관이었던 그 시대를, 그 세상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0: 아멘.
1: 아멘.
0: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적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도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정신마저 가져가 버리는 세상이지 않던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지 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이 분별력을 다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때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은 소리를 구별해내는 힘이 큽니다. 이게 내 소리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정직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소리인지 성령님의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으면은 이런저런 소리들을 구별해내게 됩니다. 이거는 내 마음의 소리구나. 이거는 온 사단 마귀가 주는 소리구나. 이거는 세상의 소리구나. 이것은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소리를 분별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힘은 영적 일치력이에요. 영적 일치력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 능력입니다. 기도의 핵심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능력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과 심정으로 완전히 수용하는 역사가 이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고백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고백하셨던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0: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예수님도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영적으로 일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야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영적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클라우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있는 나의 이 전화번호 목록, 또 나의 사진들, 나의 일정들 다 클라우드로 동기가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면 영적 동기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뜻하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0: 아멘.
1: 아멘.
0: 하나님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우리 영축 공동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 주님의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영축 공동체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 마음에 들까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을 위한 지식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일치, 이 일치는 얼라인먼트예요.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뭐새 차든 뭐 중고차든 비싼 차든 외제차든 차를 사게 되면 이 카센터에 가져가가지고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휠 얼라인먼트를 해야만 합니다. 이 얼라인먼트는 이 방향 조종 장치입니다. 휠 얼라인먼트. 이 자동차 타이어가 지면과 닿는 각도를 이 바르게 정렬하는 작업이 휠 얼라인먼트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하더라도, 이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으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되지 아니하면 속도가 빠르고 커지면 커질수록 더큰 대형 사고를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싸고 성능이 탁월한 차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휠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얼라인먼트는 어떨까요? 삶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적 방향 조종 장치를 바르게 점검하시고 그 방향 조종 장치를 바르게 할 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의 마음이 맞아야지만이 자녀를 잘 길러내게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겠어요? 부부의 마음이 맞아야지만이 그 밭이 크건 작건 씨를 뿌리고 또 농작물을 잘 길러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해야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파워는 어디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사적인 뜻을 내려놓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야망도 여러분의 고집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 되어지는 영적 일체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마지막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0: 순종하는 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15절에 솔로몬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0: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은 멈춰섰던 그 발걸음을 삶 속에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열매와 능력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기도의 열매와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이해하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는 삶의 자리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닿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오는 몇 가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주변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터인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담대하게 되면 구체적인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동작으로 또 눈으로 말로 표현하고 표출한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게 되고 용서의 큰 마음을 얻게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0: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세상적인 것들로 쓰레기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때에 주어진 인생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행하는 거예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잘했는데 삶은 따로 국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그 내딛는 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 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짧은 말씀 속에는 인간의 타락 이후 최초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죄로 인해 벗겨진 영혼의 수치를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 가려주시는 구속의 예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것이었는데요. 자기 손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은 결국 햇빛에 시들고 바람에 찢어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벌거벗음을 근본적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먼저 찾으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마침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죽옷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선언처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것은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다시 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가죽옷은 에덴 동산에 세워진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은 추위를 막는 옷이 아니라 수치를 덮는 옷입니다. 죄의 기억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지만 하나님은 그 감춤의 뒤편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잎사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내가 너를 덮어주고 너의 수치를 감당하겠다고.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신 이유는 인간의 옷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옷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수치를 덮기 위해 친히 옷을 지으셨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완전한 구원입니다. 인간은 가리고 숨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꽃피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가죽옷의 은혜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 자는 끝내 벗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낳고, 부끄러움은 숨음을 낳고, 숨음은 단절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이사야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2: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0: 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1: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0: 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0: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은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1: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0: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1: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0: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리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0: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1: 제 31장
0: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2: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글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지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0: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1: 제 32장
0: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0: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1: 제33장
0: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떼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0: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

0: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1: 제34장.
0: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쇠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1: 제35장.
0: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0: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1: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정답이 아닐까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과 깊이가 기준이 된 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나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참 잘 열리지 않는 관계도 있죠. 하지만 사랑은 우리 힘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희주일의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렸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드셨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찬양을 통해 다시 나아가는 오늘이 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그리고 빨간 이야기의 2025 싱글 중에서 사랑하자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찬양이었어요. 주의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사랑하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시선을 고정하며 사랑을 주제로 한 찬양들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조수정의 찬양입니다. 한부영이 피처링한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수정의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한부영의 피처링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로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끝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함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새로운 8월,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아로난 밤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호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또 어떻게 자라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낸 눈빛,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찬양 가운데 풍성한 쉼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네,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찬송 들으시고요. 동역자 트리니티 음반에 실린 찬양 그리고 김지혜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그래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면 좋을 기도 제목들, 나만 알고 있는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들, 또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조유진이 찬양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동역자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리스너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즈가든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저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사랑씨앗 김관호의 찬양까지 나눴습니다. 1896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어제 오늘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독방 육아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제 옆에 계신데도 제가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우리 주님께 소홀히 한 마음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괜찮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신청 찬양 연평안의 교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독박 육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1896번님께서 나눠주신 이 신청 찬양 들으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전태준의 음반에 실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될 좀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오늘도 연주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중국 사람이 새 신발을 사려고 장터

를 찾았습니다. 신발 가게를 들러 원하는 신발을 고르던 중에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인을 찾았는데요. 주인장 미안한데 내가 뭘 놓고 와서 집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소. 지금 신는 신발이 너무 해졌으니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이 무엇을 놓고 왔냐고 묻자 이 사람은 내 발 크기를 재일 줄자를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줄자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말에 그 줄자에 맞춰서 내 발을 쟀고 신발을 사려면 그 줄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고요. 중국 시대의 유명한 철학가 한비가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한비자에 실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줄자에 대는 것보다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더욱 확실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은 넘치는 사랑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두려울 때 붙들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Charity Gale의 I Speak Jesus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코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힘든 날, 기도할 말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나.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도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뭐 뜻대로 된 날도 있고 영 안 풀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했어야 했던 일이 있고 못한 말도 있고 괜히 했다 싶은 말들 뭐 그런 게 이상하게 떠오르죠. 근데 그렇게 자책만 하다 보면 한 주가 후회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도 이번 한 주 무사히 지냈다, 끝까지 버텨낸 것 뭐 그거 하나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한테도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번 한 주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한번 전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We Love'에 공감하시네, 'Gifted'에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그레이스 투 유. 평소보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꽉 채워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리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피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강수현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뉴턴의 영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달빛 가스펠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 여름 썸머 스페셜. 오늘도 다양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또 주일은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썸머 스페셜, 벌써 세 번째 썸머 스페셜이네요. 그쵸? 오늘의,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죠. 오늘의 제가 전반적인 썸머 스페셜의 컨셉은요.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이 늦은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좀 차분하면서도 그러나 좀 소울풀한 그런 찬양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양하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하셨던 예전의 찬양들부터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지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여름 휴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이 여름을 즐기시죠.

삶과 잘 어울리는 아주 소울풀한 목소리들의 주인공들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프레이즈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서 들으셨던 목소리는 이실라의 주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I'm Nothing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정말 이 묵직하면서도 깊은 소리의 주인공은 장근희 사역자입니다. I belong to you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때세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연일 막 폭염에 대한 경고 문자가 막 날라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그런 문자들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문자를 내용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또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좀 다르긴 해요. 에어컨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 번쯤 우리는 또 믿는 자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나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무더운 날,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 중이신가요? 휴가지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대부분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관광지를 다니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피곤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휴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 휴가지에서 주님과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은 좀 특별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함께 오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주님과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 좋은 찬양들로 계속 이어갑니다.

악에게 바람이 민다. Funny Funny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남궁송옥의 기쁨의 춤. 남궁송옥 2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아마 가객의 찬양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잠깐 활동했었는데요. 예, 그 날짜를 보니까 2012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객이라는 남성 듀오입니다. 남자 듀엣인데, 이 바람이 민다 말고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팝 R&B라 그러죠. 팝 R&B의 장르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또 찬양하셨던 팀입니다. 뭐 남궁송옥님이나 유효림 사모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여름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가족과 지내면서 이런 좋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있고요. 이 얘기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기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뭐, 제주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나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전시관 같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뭐, 좀 그거 알아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작품들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그림이나 사진이나 전시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참 멋지기도 하구나.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와 뭐 어딘가를 가실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학부형들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 정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의력을 이렇게 또 누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볼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니까 저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네요. 주변에 또 정보 찾아보시면요, 정말 좋은 전시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관람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관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신지 모르겠네요. 김관호 전사님의 비틀거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헤리티지의 아버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김관호의 비틀거리고 김관호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헤리티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버지라는 곡의 원 제목은 Father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이집트 왕조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헤리티지가 커버한 곡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OST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이야기이죠. 되게 유명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Father이라는 아버지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셨던 곡이에요. 그래, 원래 이 원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브라이언 맥나잇이 불러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다윗? 네. 저는 그 시사회 때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여름에 또갈수 있는 곳이 극장 아니겠습니까? 극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볼수 있는 또 좋은,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PPL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귀한 기회가 생겨서 함께 시사회를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길어요. 러닝 타임이 꽤 긴데 그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는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 장면보다도 다윗의 전체적인 짧지만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뭐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을 먼저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뭘 들을까요? 많은 곡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아, 이 찬양 듣죠.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숲에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찬양은 라스트의 이길 끝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이 여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썸머 스페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8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 8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계절이지만 달력의 새 장을 넘기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폭염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하고 청량한 주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드리는 그런 찬양과 함께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해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가득 채우듯 내 영혼의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의 불볕더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얼음 냉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청량함을 선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2장. 그때에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족의 딸을 취하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 보니 실로 그가 아름다움으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그를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그녀는 그를 위해 갈대로 짠 함을 가져다가 역청과 칠로 쌓아 바르고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가의 갈대숲에 놓아두었고 그 아이의 누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몸을 씻으러 내려왔고 그녀의 신하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녀가 갈대숲 속에 한 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한해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열어서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아기를 가볍게 여기며 이는 히브리족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 대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일 어미 될 여자를 불러와 그녀로 하여금 당신 대신 저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가라 하였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에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그대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에게 상급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나매 그녀가 바로의 딸에게 그를 데리고 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실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족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역을 볼 때 한 애굽 남자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가 이리저리 돌아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남자를 쳐 죽이고 모래밭에 감추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 잘못한 남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너의 벗을 때리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그대를 우리 우에 다스리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대가 애굽 남자를 죽이더니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따지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틀림없이 이 일이 알려졌도다 라고 뇌까렸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니 모세가 바로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일곱 명이 와서 물을 기르며 자기 아비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려고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의 목자들이 다가와 그녀들을 밀어내니 모세가 일어나 그녀들을 도와서 그 짐승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비 루엘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너희는 오늘 어찌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해 단호히 나서서 우리의 짐승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딸들에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두고 왔느냐 너희는 그를 불러 떡을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니 그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르며 실로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긴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에 애굽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에 지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하루속히 또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 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하게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갈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계셨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었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내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렸더라고요. 근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몇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지 같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 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한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로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은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한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 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놀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더 뭔가 힘을 낼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속을 더 알차고 달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더위와 땀방울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연결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는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크게 외치며 당당하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8월 한 달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제가 늘 기도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활짝 펴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지대의 원리를 발견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한 지뢰와 설탕이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시라쿠사의 히레른 왕은 직접 시연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백사장에 놓인 작은 배에 병사들을 가득 태우고 지뢰의 원리를 사용해 배를 바다로 띄웠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평범한 막대기로 그리고 받침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받침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죠. 받침대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으로 들게 된다는 것이 지뢰의 원리죠.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우스 기니스의 저자는 이 지뢰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받침점 위치를 찾는 순간, 받쳐야 하는 그 올바른 위치를 찾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명이야말로 인간의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며 가장 심오한 동기부여이며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번에는 김해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조금 전 함께했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0: 내용은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했는데요. 트루바의 고원석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8월의 첫날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함을,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딸좀 고쳐주세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0: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북녘 땅, 고향을 위한 이 기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피아노 연주의 이윤정 씨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남과 북 한반도 땅을 밝히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진리의 열쇠를 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북한어 표현으로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평안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0: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 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 지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0: 네.
1: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0: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1: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0: 네.
1: 처벌을 하는 거죠.
0: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1: 네.
0: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아,
1: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그
0: 네.
1: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제귀국은 아우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0: 네.
1: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 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0: 네.
1: 넌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또
0: 네.
1: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맞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0: 네.
1: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0: 그래서 이또 중국에 있는 외화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1: 네.
0: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1: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좀
0: 네.
1: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 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0: 네.
1: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고 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0: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0: 네.
1: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0: 그렇죠. 따가운 시선도 당연히 있죠.
1: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0: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네.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0: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1: 네.
0: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1: 네.
0: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 분자
1: 네.
0: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1: 네.
0: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1: 네.
0: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1: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뭔가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1: 네.
0: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스스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 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1: 네.
0: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0: 네.
1: 테죠.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

0: 기구 ILO에서는 강제 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의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우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골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면은 이제 어느 한 권사님 중심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골인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일이면 예배 끝나고 잔치를 보려고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이 보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날 음식을 많이 갖다가 이제 재료도 사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사다가 절여놓고 잠겨놓고 주일날 이제 음식을 끓이는데 토요일날 밤에 소위 이제 소고기나 이런 중요한 음식 재료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음식이 모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 담당인 그 A 권사님이 이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도둑질을 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 잔치 음식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몰래 와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 주방에 있는 소고기를 많은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을 잡았어. 권사님이. 그렇지만 A 권사님은 입 밖으로 그 젊은 여집사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퍼졌냐 하니까 그 A라는 권사님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매번 토요일날 음식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말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혼자 선한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사실은 실속 챙겼다고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음식을 싹싹 뒤로 빼돌렸다고 저 도둑이라고 아 사람들이 권사님만 가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권사님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점점 권사님은 외톨이가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에 가고 석 달에 가고 늦가을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시골에 부흥회를 해서 큰 은혜들을 받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회개문이 열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끝날 무렵에 소고기 도둑질에 간 그 젊은 여집사 있잖아요. 그 여집사가 일어섰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저 권사님은 누명을 받은 거라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친정어머니 때문에 다섯 번 소고기를 훔쳐갔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A라는 권사님의 도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보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누명을 쓰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왕따시켰다고 죄송하다. 권사님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때 권사님이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단지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저는 침묵을 지킨 것뿐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견디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힘듭니까 인생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치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내게 속한 자라의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예수님 말씀 내가 결코 살릴 창게 주겠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냉수

0: 충성한 것이라. 섬기는 거. 상 안 주셔도 돼요. 빚을 갚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예. 양이 속을 새깁니까? 양이 등에다 칼을 꽂고 이사 갔습니까? 양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양이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양이 얄밉습니까? 끝까지 양을 지십시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대구와 제주, 강릉,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함흥, 서울,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 광주가 25도, 강계와 춘천이 24도, 청진이 23도, 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38도, 대구와 강릉, 포항이 37도, 대전과 광주, 여수가 35도, 서울과 춘천이 3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3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 개성이 32도, 함흥 27도, 청진이 24도, 해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없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붓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연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달 8월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8월이 시작됐는데요. 새달이 시작되고 우리는 또 한 달의 경주를 또다시 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시작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주란 단어를 들으니까 괜히 긴장되죠. 출발선에 서서 신호탄 소리에 일제히 뛰어야 하는 달리기 경주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숨가쁘고 긴장되는데요.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겠지요. 표대를 보지 않고 달리다 보면 결승점을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8월의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히 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 통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202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극동방송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나라사랑 축제 공연은 재미 교포들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주일에 13개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흩어져 현지 교포에서 개별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버지니아의 한 작은 시골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노구를 이끌고 온 동양인 노신사 한 분이 합창단의 공연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은 교포 목사님으로 젊었을 때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온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향은 북한 개성이었는데 합창단의 공연 중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내내 그 목사님께서는 합창단을 손수 안내하시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특히 어린이 합창단이 버스킹 공연을 할 때마다 앵콜곡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목사님은 합창단원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 고향인 개성과 북한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합창단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이 왜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국내에 살고 계신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소서. 복음이 필요한 실향민과 탈북민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박은아입니다. 8월의 첫날 인사드리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발걸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 또 영혼을 위해 이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 바캉스를 준비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또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데요.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찬양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소프라노 안나영의 시편 23편 함께 하시고요. 피아노 연주곡 김경미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십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어드립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 삶의 예배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오신실하신 주 아카펠라로 이어졌고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팀뉴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덕일교회 김동욱 목사님입니다.
1: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탐욕, 거짓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소상공인,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의 약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수함이 기도 응답을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믿음을 더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늘은 고요하고 세상은 무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속에 놀라운 기적을 숨겨두시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정한 시간, 장소, 직장, 사람들 가운데 두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직업을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직업 너머의 사명을 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닿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도우심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시험과 전쟁이 찾아올 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지칠 때,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주님의 일터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면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일에는 주님께서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저의 손과 머리와 마음이 감당하는 일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0: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대에서 온 김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도 젖은 눈으로 고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픈 마음 그 사랑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항상 슬픔과 아픔 속에서 묵리던 이 가슴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구귀한 독생자 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다우심으로 험한 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한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는 날 영원히 찬양을 부르며 북한이 하늘 땅까지 울려퍼져 적 통일이 그날 하루 빨리 문을 열어 한민족의 단결하여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바랍니다.
1: 남과 북 모두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날을 꿈꾸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김설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리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느님을 믿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며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잘 살아갑시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경북도에서 온 리철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남과 북에 있는 하나님의 어여쁜 우리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탈북민 찬양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찬양의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도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의 식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마더와이즈 회복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성경 공부 모임인 마더와이즈에는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회복 교재 안에 나오는 암송 말씀

씀으로 만든 찬양곡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쉽고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곡은 회복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택하신 주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자기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아신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택하셔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외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다. 첫 번째 곡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는 너와 함께 약혼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 음식은 나의 생명이다. 언약관계 안에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도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초대받았다.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그분의 신부라는 것과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이다. 그분만이 당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두 번째 곡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 3장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마더와이즈 회복 성경 공부 교재와 찬양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이의 맛을 떠올려 보라. 오이의 맛과 식감은 매우 독특하다. 그 맛을 아는가? 오이를 가져다가 소금물에 얼마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외관상으로는 원래 오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오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이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맛이나 감촉, 냄새가 이전과 결코 똑같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오이이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던 이전의 기능 시스템은 붕괴된다.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죽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유지 장치가 장착되었다.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장치가 들어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인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전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일을 이제 모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 곡은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5장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과 또 회복 교재 안에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앨범 회복 수록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이었습니다. 회복과 함께하는 이 코너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오늘 마지막 곡은 마더와이즈의 축복송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곤 하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음악들과 또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에 대한 소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0: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의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 유명한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응하여서 이제 반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열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는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도 구약 가운데는 수없이 많죠. 절반은 성경적이지만 절반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오고 물질적으로도 오고 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오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 건강 문제로 그렇죠. 그것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잃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깨닫잖아요.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우리도 되묻게 되죠. 이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죄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죠. 이런 일을, 이런 재앙을 앞두고 과연 이게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다.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이 튀어서 눈에 타격을 줘가지고 눈에 돌이 박히면 빼내고 꿰매고 치료하면 낫겠죠.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 기증한 분들의 각막을 이식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망막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주사로 하고 또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안구 자체를 이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최첨단 의료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죠. 38년 동안 낫지 못했던 병인들. 이런 경우는 절대 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화해될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이 사업이 한번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복이 안될 것만 같은 사업도 있어요. 자녀 교육 그렇게 잘 시켜보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삐뚤어진 아이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빨간 밑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보신지라. 이게 참 귀한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에이덴이란 동사인데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는 문법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재앙을 만난 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왜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맹인이 누구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좀 자기를 놓아라.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는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안 되는, 인간으로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관계. 깨질 수밖에 1000% 1000% 깨져서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조각조각 난 도자기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회복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그저 길을 간 것 같지만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가운데 내게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긍휼과 자비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보죠. 예수님 발자국이 딱 멈췄습니다. 아, 뭔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맹인,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 태아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죠. 원죄는 있습니다. 오리지널 씬, 그죠? 타고난 아담의 그 혈통, 저주받은 그 죄악의 혈통은 있을지 몰라도 자범적으로 태아가 죄를 져요, 못 져요? 자범적으로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희한한 사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선제적으로 뱃속에서부터 태아가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상.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가 그 죄값을 상속한다는 사상.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어요? 반성경적이어요? 반성경입니다. 부모의 행실이 좋지 못하면 자녀가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만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회개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고 천국도 대신 갈 수 없어요. 대신 갈 수 없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변소예요. 변소. 변소하고 천국은 대신 갈 수가 없다. 아무리 급해도 그걸 대신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아가 죄를 졌든지 부모가 죄를 져서 그거를 상속했든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것이 오지 않냐. 관계가 깨지지 않냐. 사업이 어려움이 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맹인의 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A 아니면 B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호락호락 넘어갈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질병이 오고 사업에 뜻밖의 현금이 융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오고 너무 잘 되는데 세계적인 정세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지수 하나가 바뀌면 얼마나 복잡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분들이 있어 제가 보여드리는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질병이나 재앙이나 어려움 가운데는 죄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다고 해서 당장에 뭔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약하게 살아도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에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대요, 그냥. 너무 잘 되니까.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그런 인과응보적으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져도 그런 현세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복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죄에 상관이 없이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맹인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켜켜이 쌓여서 삶 가운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맹인이에요. 맹인을 놓고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33년이라는 삶 속에서 공적인 삶은 단 3년밖에 안 되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 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몇 년? 약 3년 남짓. 예수님도 그 3년의 시간 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 일을 못하죠. 밤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치유 사건도 그렇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일도 그거예요. 그 일을 밤이 되기 전에 해야 한다. 예수인 나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은 너희들도 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교육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3년 공생애 안에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버겁게 느껴질 때 있으세요? 혹은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게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세요? 혹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3년 지나가니까 다시 못 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도 3년 안에 그거를 봐야 돼요. 그 해결을 보기 위해서 몇 번 울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세 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3년 안에 밤이 오기 전에 그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그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작은 믿음과 순종인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시지만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셨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유태인 정서에는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을 뱉으면 그들 의식상으로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져 이게. 아이 웬만하면 병이 나으라. 아 이렇게 한다거나 손으로 다 다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콕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다 나았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뭐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침 뱉으면 그 침의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물리적으로. 큰 게 또 신비주의들은 또 그잖아. 예수님은 침 냄새가 안 난다. 왜 안 나요? 예수님도 목마르면 침 뱉으면 침 냄새 나죠. 아 그거를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니까 그 안에도 한 38년 못 봐가지고 눈이 깝깝해 죽겠는데 거기다 더 덮어 씌우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물리적으로 찝찝하고. 그리고 그 침을 갖다 뱉으니까 부정탄 것 같잖아요. 왠지.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렸던 순종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가서 야 더우니까 가서 씻어갖고 쉬워요 어려워요? 아, 더운데 씻는 것이 시원하고 좋죠. 왜 안,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태인들한테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병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태인들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아람 군대 장군인데 이름 뭐예요? 나시인데 뭐예요? 나만. 그죠? 나만. 우리는 나시찬. 여러분 알아요? 전후에서 나시찬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시인지는 몰라도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몇 번 씻으라고 그래요?
7번, 럭키 7 얼마나 좋아요. 7번 시선

하니까 막 처음에는 부야가 힘이르는데 아 그거 못 하겠냐고 어린 종이 계집종이 하니까 가 씻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곱 번을 씻는다거나 3일째 세 번을 씻는다거나 그러는데 한 번 씻으라고 하니까 아 이거 뭐지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죠. 그렇지만 유태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일곱 번이나 하면 좋지. 그거 힘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그런 깝깝한데 순종한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천적인 맹인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이 미러클스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뭐가 너무 많아요? 의심이 많고 말이 너무 많아. 뭐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것이 어렵대 저것이 쉽대. 뭐 어딜 꼭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뭘 어떤 조치를 했어요? 뭘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이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맹인이 눈은 이렇게 병들었을지 몰라도 입과 마음은 그래도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 않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은 신방 가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막 뭔가는 모르지만 무엇이 그냥 깝깝한 이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씻고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가서 그냥 좀 씻고 오라면 되잖아요. 마음이 더럽고 막 미웠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 따라서 씻자. 예수의 보혈을 씻으면 미울 것이 없어요. 뭐가 미워요 그렇게. 여러분 씻고 따라서 지갑을 열자. 그럼 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이요. 각 씨한테 사랑받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을 씻고 그잖아요. 지갑을 열고 그잖아요. 오늘같이 더우면 에어컨도 좀 큰 걸로 좀 바꿔주고 더우면 시원한 옷도 좀 하나 사주고 그러면 어떤 각 씨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근데 안 씻어요 이게. 우리 따라서 씻자. 씻어야 몸도 치료가 되고 가정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점수도 잘 나오고 합격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의심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씻고 안 씻고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하다 뭐 이래서 못 씻고 뭐 저 사람은 뭐 저바짜고 뭐 까다롭고 말이 많아요.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씻으라면 씻고 허라면 하는 거예요. 허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 소경 밤이 소경은요 말에 없이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씻으라면 씻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그러면요 새 인생이 시작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맹인같이 살고 어디 가서 꼭 성질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은 소가지가 사납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가지가 사나갖고 그냥 아이고, 같이 다니면 좀 긴장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려나. 이게 꼭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이제 좀 그런데 주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이게 씻어지잖아요. 마음이 밝아지고 입술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보고도 야,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저 사람 밥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시방석이어가지고.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제가 오늘 침 뱉어드리려니까 한번 해보죠. 이것도 해보면 좋잖아요. 제가 양치질 잘 하겠습니까? 침 뱉어갖고 눈에다 발라서 매곡동에서 한번 학동도 한번 가보고 그럼 씻어봐요. 씻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소가지가 사놨고 그렇게 각 씨를 힘들게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뭐 말이 많고 그냥 빨래 씻기로 입을 딱 물어보래요. 기도하고요. 주님 이제부터는 깨끗이 우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되지 왜 미워해 그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이 맹인 마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안 하고 우리 마음인데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야,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볼 것이 많잖아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빛이 나고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 몇 년 동안 봤어요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봤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고 봤을 거 아니야. 아이고 저놈의 집구석 저 사람 저 교회 그잖아요. 저 사람의 삶이 항상 저렇게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눈빛이 다르잖아요. 크잖아요. 밝은 눈빛. 주님이 계시다면 저런 눈빛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구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스꼬롬은 한데 그 사람은 아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아주 많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동네장도 아니고 백내장도 아니고 백내장은 렌즈 가리끼면 되잖아요. 선천성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절대로 안 돼요. 되도록 안 돼요.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대물림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들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걸 대물림 해줘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때에서 밝은 가정으로 가문으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이나 놀래요. 저 집이 저런 집이 아닌데 밥 한 끼를 먹어도 말이 많고 그렇게 불평이 많고 막 밥상을 들썩들썩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막 동네 사람들이 가니까 막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막 기쁘고 막 하하 호호 여보 막 너무 좋아 당신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아니야 새로 이사 왔나 봐 저 집이 절대 저런 집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스꾸름하다 쌍둥이 형이 왔나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큰 쌍둥이와 작은 애는 그게 다르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사람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가 주된 관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디가 관심이에요?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죄는 다 어디로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만나는 재앙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아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 꼭 따져요. 과거를 과거 지향적이고 상담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프로이트가 가장 최고라고 했죠. 이래서 그랬을 거야 어렸을 때 뭔 상처가 많아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뭔 분석만 해요. 뭘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요. 분석은 적당히 하고 미래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아들러의 미래적인 코칭적인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질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가정의 문제는요 맘만 먹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과거에 집착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러클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웃들도 그러잖아요. 너 어찌 그렇게 열어졌냐 사업이 한 12번 망한 거 뭐 파산선고 났다더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도 빼고 어떻게 좀 잘 다니냐 너 살이 쫙 빠져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아주 이 FM 경식 제일 좋은 간증의 방법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 간증할 때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내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그대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얼마나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기적은 맛봤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을 잘 증거를 하고 나니까 이웃사람들이 나도 그런 예수 좀 만나보자. 나도 만나서 우리 새끼들도 좀 잘 풀리고 믿음도 좀 갖고 사업 가운데 주님을 좀 동행하고 싶다. 내 마음이 항상 어두운데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12절에는 이제 드디어는 맹인을 바라보던 관점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 재앙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한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노라.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혼을 낸다거나 야 이놈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지금은 우리가 말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아서 증거할 귀한 제목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힘들다며. 너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내가 너 전화할 때 차단했어. 차단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당해봐 잘 모르시는군요. 막 부도나서 소문나면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면 이렇게 지갑이 열어져야죠. 이게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한 3년 지났는데 막 너무 사업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막 집에 막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꾸리들이 있어서 털 우거지상인데 자녀들이 막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피해 당기는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비결이 뭐냐.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그 가정에 막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빛이 임하면요. 어두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백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따라서 하백교회. 한 번 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시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혹시 너무나 힘들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예요. 어떻게 이게 참 얼굴이 안 좋은지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위에 구멍이 몇 군데가 뚫어졌어요. 이거 안병 아니야? 이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 상담하면서 어쩌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술만 먹었대요. 왜 술을 먹었냐고 했더니 지금 이혼 단계, 석 달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당신 아내하고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랬어요. 진작 좀 잘해자, 이놈아. 내가 그런 얘기 해줄게. 꿀밤 안 한데 주고 싶더래. 야, 이놈아, 이게 진작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상담이 안 돼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지 않아요? 그럼 여자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완전 100% 없대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을 제가 한 7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이미 엄마가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미 재판 끝나서 이미 남남 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너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면 그 원수라도 너와 화목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가정 합쳐요 안 합쳐요? 합친 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이 와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 태어나서부터 선천적 질병, 절대로 이렇게 합쳐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정,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업, 자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죠?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이런 병이 왔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에 주목하죠.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숫자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한 그런 다시는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런 예배. 지금 천국 올라가도 아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희열, 그런 예배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된다면 뭐 질병 것까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어요. 자녀의 문제 해결 못, 그거 시험 보는 거 하나 합격 못하겠어요. 무슨 뭐 이게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합격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후에 주님께서도 제한된 3년 동안 해결을 보신 것처럼 내가 이 문제 해결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어?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그분이 낳는다고 했어.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우리 새끼들 다 키워주셨어.

0: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분이 오신 그날 이후 변화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2234번 광주 하백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게 더 짙은 어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 빛 한 줌만으로도 어둠은 지레 겁먹고 사라지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랑이신 주님께 사랑만 받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